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숙종대의 문신 남구만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요즘 우리 눈에 비치는 자연의 모습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어딜 가나 눈을 잠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이런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금과 단소병주의 영산회상 전곡을 듣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이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 준비한 음악은 조유회의 풍류방 시리즈 세 번째 음반으로 지난해에 출반된 양금 단소 병주 음반에 담긴 양금 단소 병주 영산회상 전곡 감상입니다. 조유회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 재직하면서 그간 풍류방 시리즈 음반을 이미 두 차례 낸 바 있는데요. 바로 양금 풍류와 가야금 풍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풍류방 시리즈 세 번째로서 양금과 단소가 함께 연주하는 현악 영산회상 전곡을 냈습니다. 이 음반에는 이 곡 외에도 수룡음과 헌천수가 수록돼 있고요. 세 번째 곡부터가 현악 영산회상 전곡으로서 상령산부터 군악까지를 담았습니다. 조유회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가야금 외에 양금 연주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늘 자주 연주하는 음악이지만 음반으로 내는 마음은 좀 다를 듯한데요. 그리고 단소와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하는 연주라서 두 악기의 조화를 더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그 호흡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영산회상 아홉 곡 구성 다 아시죠? 20박 한 장단의 상령산과 중령산, 10박 한 장단의 세령산과 가락떨이, 그리고 도드리 장단으로 연주하는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연불도드리, 타령 장단으로 연주하는 타령과 군악, 이렇게 긴 호흡의 음악 아홉 곡 이번에 모두 들어보려고 합니다. 상령산부터 군악까지 영산회상 전곡 듣겠습니다. 조유회의 양금, 곽태규의 단소 연주고요. 전체 연주 시간 55분 32초입니다.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이렇게 아홉 곡 영산회상 전곡을 전체 55분 32초 동안 듣고 오셨는데요. 조유회의 양금, 곽태규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금과 단소 두 악기 모두 맑은 소리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맑지만 결이 서로 다른 맑음이죠. 쇠소리 악기 양금의 맑음, 그리고 대소리 악기 단소의 맑음. 그래도 결은 달라도 쾌청한 소리를 들려주어서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오늘 들으신 음원은 조유회 풍류방 세 번째 음반으로 지난해에 출시됐습니다. 조유회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가야금과 양금 연주자로 활동했고요. 올해 정년을 하셨습니다. 단소를 연주한 곽태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원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지난해에 조유회의 풍류방 시리즈 세 번째 음반으로 나온 양금과 단소 병주 중에 수록된 양소병주 영산회상 전곡 감상해 보셨고요.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향악정제의 하나 처용무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처용 이야기는 신라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신라 49대 헌광왕 때의 처용설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려시대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고려사 기록에도 처용희를 즐겼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처용가라는 노래가 민간에서도 불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무용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고려시대의 처용 가무가 왕실의 벽사 의례에서 의례적 측면과 오락적 측면이 연합해서 이미 고려시대 때에도 왕실의 나래 의식에서 연행이 됐습니다. 이런 전통은 조선시대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성현의 용제총화의 기록을 보면 원래 한 명이 흑포 3호를 착용하고 추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조대에 학무 연화대 처용무 합설이 이루어져서 악학괴범에도 학연화대 처용합설무가 기록돼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처용무 반주음악만 감상하겠습니다. 처용무 반주음악은 첫 시작곡이 수제천이고요. 신라성대 소성대를 노래하는 전대창사와 향당교주, 또 관악영산회상의 세령산 삼현도들이 반연불, 그리고 산하천리국을 노래하는 후대창사, 마지막 끝부분이 송구여지곡 웃도들이죠. 이런 순으로 음악이 연주됩니다. 처용무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높은 소리란 표현이 곡 이름에 붙어 있습니다. 높은 음역대를 소리내기 위해서 대금의 역취로 힘껏 불어 연주하는 부분에서는 갈대청 울림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데요. 긴 호흡의 화려한 장식 부분은 곡에 다양한 색채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청성곡 듣겠습니다. 박용호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배도 고장나고 이런 상황에 처한 도사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무도 듣겠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이건회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윤문숙의 해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외에 매에게 휘쫓긴 까토레 안과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끊고 용총도 걷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고 사면이 검어 어둑저뭇 천지정막 까치 노을 떴는데 수적 만난 도사공의 안과 엊그제 임여흰 나의 안이사 얻다가 가을 허리여 내 마음이

노을 떴는데 수적 만난 도사공의 안과 엊그제 임 여인 나의 안이사 얻다가 가을 허리요. 내 마음이 가장 힘들다 하는 내용 노래했죠. 남창가곡 반우반개 편락 나무도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이건회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윤문숙의 해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4월 1일입니다. 음력 4월이면 맹하, 여름 석 달 중에 첫 번째 달입니다. 맹하답게 날씨도 부쩍 더워졌는데요. 봄은 너무 짧았지만 여름이 주는 여름맛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슬슬 여름을 위한 준비 하나하나 해근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0: 똥씨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1: 국악방송 사랑해. 국악방송 사랑해.
0: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
1: 어떤 상태다. 사람의 내면을 한 조각 한 조각 보다가 점차로 마음의 전체 모습이 보이면서 도달하는 깊은 이해의 단계가 공감이다.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 중에 읽어봤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공감하며 안다고 생각했다가도 사실은 그 사람 마음의 한쪽 면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문득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하니까요. 공감도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5월 3일 일요일이었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스윗에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7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타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한 사람도 있지만 이야기 나눕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5월 3일 일요일이었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스윗의 이성실 장애인식 개선 팀장님 얘기 듣고 뒷자리 4510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어요. 발달 장애인을 고용한 도서관 카페에서 라떼를 마셨습니다. 너무 친절하고 맛있었어요. 장애인 직원들이 음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산대 앞에도 있더군요. 근데 저희 집 달력에 4월 장애인의 날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에 만들 때는 인식 개선을 위해서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달력 제작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우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게 반갑고 고맙네요.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거 결국 이런 마음들인 거겠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거, 또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뭐든지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저희 다시 듣기 되거든요. 은영선에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어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께 이거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 요런 거참 좋은 것 같아 하시면서 나눠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재방송도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 재방송 있으니까 요것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수아의 소금 연주 즐거운 생각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연애와 결혼 그리고 가족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아직 관계를 말할 때 익숙한 형태 안에서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비연애 인구를 위한 독립 잡지를 발행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기획안 홀로의 이진송 발행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개간 홀로의 발행인이시면서 또 미디어 비평가이자 칼럼니스트시고 현대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기도 해요. 직함이 너무 많은데 직접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이진송입니다. 저는 독립잡지 개간 홀로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향신문에 이진송의 안익은대라는 미디어 비평 칼럼을 연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서론 이제

0: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 뭐 가족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모임 많이 하게 되잖아요.
1: 네.
0: 한쪽에서는 또 이런 거좀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5월의 풍경에 대해서
1: 네.
0: 워낙 가족들이 모이게 되니까 어때요?
1: 사실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0: 네.
1: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되는 것 자체는 되게 따뜻하고 좋은 일인데, 다만 이제 가족이 모든 것이 되고, 그리고 특정한 형태의 가족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처럼 여기고 조명을 하는 게좀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0: 네.
1: 왜냐하면 가족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가족 자체가 되게 상처인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꾸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가족을 밝힌 것만으로 조금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다른 삶을 잘 상상하지 않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인식이나 이런 관점이 좀 문제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0: 개간 홀로는 어떤 잡지예요?
1: 네, 개간 홀로는
0: 네.
1: 벌써 이제 13년이 됐네요. 2013년에 창간한 독립 잡지입니다. 2013년에 창간을 했고요. 네, 제작자가 혼자서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담당하는 걸 독립출판물이라고 하는데요. 개간 홀로는 연애하지 않는 비연애 인구, 1인 생활자들의 삶, 감정, 관계를 다루는 잡지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결핍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어떤 거를 이제 연애로 규정하고 또 어떤 건 연애 아닌 걸로 누락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연애라고 하면은 비장애인의 한국 국적의 이성애자들의 2030의 비슷한 계층의 관계만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연애로 제안을 하고 권장하는 점에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0: 우리 편집장님 개간 홀로랑 연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1: 거의 그렇게 됐죠. 국가와 결혼한 여왕처럼.
0: 왜냐면은 13년 동안 혼자
1: 네.
0: 글 쓰고 편집하고 발행하고 유통시키려면 거의 그 아주 최전성기 연애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1: 네.
0: 거잖아요.
1: 사실 그래서 이름은 개간인데 1년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0: 네번 발행하시려면은 학교 못
1: 그렇죠. 그렇죠.
0: 가시잖아요.
1: 네.
0: 근데 그래도 이름은 개간 홀로로.
1: 네.
0: 우리 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는 거를 너무 당연한 삶의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 네.
0: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에 어떻게 질문을 하게 되셨어요?
1: 일단 잡지를 창간하기 전에 제가 그때 25살이었는데, 그때까지 연애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간에는 이제 25살까지 연애를 안 하고 모태솔로면 학이 된다, 남자는 마법을 쓸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농담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요즘엔 잘안 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유명했는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왜 연애를 안 하냐, 네가 이제 뭐 눈이 없냐, 코가 없냐, 이런 말들을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설명을 요구받거나 나의 어떤 정상성을 좀 증명하라는 그런 질문을 받는 게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왜 연애를 안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인간이 아니라 학이 된다고까지 하는지. 그런 좀 궁금증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0: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연애를 하는 게 정상이고 결혼을 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있으면은 아, 잠시 쉬는 중이야? 뭐, 이렇게
1: 네.
0: 물어본다거나,
1: 네.
0: 아니면은 이제 글로 가야 되는데 아직 안간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지 않아요?
1: 네, 그렇죠. 사실 제가 20대 때는 해마다 덕담이랍시고 너도 이제 연애해야지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솔로 탈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여러 형태 중에 하나일 뿐인데, 항상 탈출하거나 개선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으로 여겨지는 거에 전 의문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혼자인 사람을 곧 연애할 사람, 아직 진정한 사랑을 못 만난 사람, 연애를 하기 위해

0: 사람을 관계 여부로 판단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시선을 지금 언제 제일 많이 느끼세요?
1: 사실 일상적으로도 많이 느끼는데 지금은 제가 그래도 이제 연애의 어떤 전성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이가 들었기 네. 때문에 13년 동안 잡지를 읽으면서.
0: 아니 근데 요즘에 80도 연애 전성기던데.
1: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특정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평가이자 지표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연애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매력적인지 그 나이에 해야 할 경험을 잘 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그런 지표로서 등장을 해서 왜 연애를 안 하냐, 결혼 생각 안 하냐 이런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정상성을 판단하는 문화가 여전히 있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가 저를 볼 때 아, 저 사람 저래서 연애 못하는가 봐라는 생각을 할까 봐 굉장히 움츠러들고 그럴 때도 솔직히 있거든요.
0: 저는 그냥 제가 저를 볼 때 우스개로 내가 이래서 혼자인 거지.
1: 자존은 재밌죠. 네, 자존은 재밌어요.
0: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0: 그게 아니라 이제 연애나 결혼을 통해서만 또 가능한 친밀함이 있고 그걸 갈구하는 것도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개관홀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연애나 결혼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네. 않았든 인간은 자기가 추구하는 최선의 삶의 모양이 다 다르고 그 방식과 관계와 형태를 좀 인정하자 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네. 무엇이 우리를 천편일률적인 관계나 선택에 가두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고정관념이나 인식의 틀을 좀 넘어서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잡지입니다.
1: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혼자 얘기 되게 좋아한다고 청취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안예은의 우리 여기 듣겠습니다.

0: 생각보다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반갑다. 나도 다음에 개관홀로의 글을 써보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이제 네. 독자 두 분을 이야기하면 네. 한 분은 중학생이었던 독자분이 개관홀로를 보면서 어른이 됐다라고 아.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1: 13년 동안 그렇죠. 하셨으니까 어른이 되네요. 그런 기간이에요.
0: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연애에 무심한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개관홀로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게 10대 시절에 큰 위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되게 기억에 남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의외로 기혼의 중장년층 독자분들도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네. 내가 아가씨일 때 이런 잡지가 있었으면 내 삶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주변에 이제 딸들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읽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러 권을 주문을 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독자분들입니다.
1: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 들거든요. 혼자가 절대 혼자가 아닌 게 이렇게 가족의 형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더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0: 맞아요.
1: 독자분들하고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어떤 머릿속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정서적 공동체 같은 네네.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1: 네. 근데 내가 진짜 그 혈연으로 어떤 가족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0: 네.
1: 가족을 챙기는 게 굉장히
0: 맞아요.
1: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서적 공동체를 누구랑 이렇게 나눈다 해도 이게 이렇게 주가 되기보다는 조금 뒤로 밀려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가족을 이루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면으로 더 많은 가족이랑 연결되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약간 이런 느슨한 연대가 네. 굉장히 넓게 네네. 좀 퍼지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개간홀로에서 말하는 홀로라는 상태는 뭘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0: 단순히 혼자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1: 네.
0: 처음에는 제가 이제 솔로라는 단어에 배어있는 좀 부정적이고 조롱하는 느낌을 좀 없애보려고 인위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는데
1: 네.
0: 혼자 있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규정하는 1대1의 친밀한
1: 네.
0: 연애관계 외에 또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요즘에 그 뭐... 연애의 의미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0: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특히 이제 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1: 네.
0: 20살 초반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많이 느끼는데 요즘에는 연애가 그렇게 막 제가 잡지를 창간하던 때처럼 엄청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연애에 집착하는 걸 조금 쿨하지 못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워낙 교제폭력 같은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애를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선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연애는 굉장히 그 시대별로 그 모습을 좀 많이 달리했는데
1: 네.
0: 우리가 연애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인식하기 시작한 게 이제 1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1910년대 일본을 거쳐서
1: 네.
0: 연애라는 단어랑 관계가 수입이 됐는데 왜냐하면 그전에는 결혼은 가문 간의 거래였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근데 이제 결혼이 개인의 일이 되면서 근대화가 되면서 결혼에 이르기 위한 단계가 필요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연애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한 거죠.
1: 네.
0: 이때 연애는 젊은이들이 전통과 단절하고 자아를 찾는 방법으로서 좀 어떤 방금 말씀하신 어떤 신여성이라던가 이제 뭐 모던보이 이런 새로움의 어떤 상징이었다면 90년대부터 이제 소비자본주의가 본격화되고 여자 대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1: 네.
0: 연애라는 게 소비문화와 결탁을 하면서 데이트, 기념일 이런 것들이 이제 각종 연애 문화를 양산을 하거든요.
1: 발렌타인데이,
0: 맞아요.
1: 뭐 빼빼로데이 그런 거.
0: 언제는 뭐 선물해야 되고
1: 네.
0: 막 200일, 300일 챙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또 저성장 시대가 오면서 청년들이 생존과 불안이 되게 화두가 되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삼포세대
1: 네,
0: 이런
1: 네.
0: 식으로 연애도 포기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연애도 스펙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너무 힘들어서 연애는 사치다. 이런 갈망과 절망이 또 공존하는 양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 저는 연애가 스펙이다 할 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는

0: 남겨야 하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사실 착취적이잖아요. 관계라는 게 내가 일을 투여를 해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계산적이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거나 피해를 주는 사람은 손절하라는 손절 문화가 또 유행이기도 하고 여성들은 누군가를 사귀었다가는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의 어떤 친밀한 관계의 폭력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서로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때로는 나의 취약함, 너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받아 드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견디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연애가 어려운데 또 계속 또 하고 싶잖아요.
0: 네.
1: 계속 누군가랑 아주 친밀하게 연결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게 그러니까 이 감정이 커질수록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PD님이 왜 이렇게 달달한 노래를 지금 들려주시는 걸까요?
2: 봄이라서 그런가요?
1: 노을량의 연애일기 들으셨습니다. 비연애 인구를 위한 독립잡지 개간 홀로를 발행하시는 이진송 편집장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제 뭐 많이 달라질 때도 됐는데 그 가족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하게 보시는 거죠?
2: 네. 예전에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형성할 수 있는 가족의 형태가 이제 결혼과 그런 혈연에 의한 가족이 전부였다면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과 유대가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결혼 없이 출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출산 없이 뭐 입양이라던가 결연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1: 네.
2: 그래서 꼭 전통적인 가족만이 삶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1: 그쵸.
2: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작가님은 예전부터 그 자신을 돌보는 감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 네.
1: 네. 왜 그 생각하셨어요? 사실 요즘에는 그 얘기 많이 해요.
2: 네.
1: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13년 전에는 지금만큼 많이 안 했을 것
2: 네.
1: 같아요.
2: 일단 우리가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돌봄을 받고 결국에는 누군가를 돌보다가 또 돌봄을 받으면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돌봄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특히 좀 여성에게 많이 의존을 해왔거든요.
1: 네.
2: 그래서 더더욱이 연애나 결혼이 필수적인 걸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방이 엉망이면은 남자분들은 얼른 결혼해라. 그 여자분들은 너 이래서 결혼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2: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돌봄의 주체들이 정작 자기는 돌봄에서 소외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 돌봄은 돌봄의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서 그 능력을 착취해서 이제 자기들이 유용하게 쓰려는 세상에 맞서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돌보고 챙겨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걸 타인한테 기대거나 외주주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때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의 어떤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쓰다듬어 줄 때 좀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 그 순간을 제가

0: 내가 존재를 하고 네. 우리를 천편일률적인 상과 선택으로 몰아가는 규범에 같이 맞서자. 그런데 네. 좀 재미있게 놀면서 맞서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걸 놀기 신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가놀로를 통해서 이제 이 연애와 결혼 정상성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계속 네. 좀 놀기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이거 굉장히 좀 벗어난 질문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뭐 어쩌다가 결혼하셔도 이거 하실 거죠?
0: 저는 잡지 만드는 동안에 연애도 하고 네. 했는데 결혼을 하면은 또 새로운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꼭 그런 거랑 관련된 건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나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잡지를 한다.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다고.
0: 그렇죠. 제 정체성보다는 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네네. 관련이 있는 잡지죠.
1: 네. 나의 생각들 이런 거니까. 네. 너무 재밌습니다. 계획을 얘기해 주셨나요? 앞으로 어떤 좋은
0: 네.
1: 계획?
0: 개가놀로 앞으로 놀기 신청 많이 하고
1: 놀기
0: 싶다.
1: 놀기 신청.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을 계기로 해서 혼자 또 가족 이런 말의 의미를 너무 반사적인 생각 말고 좀 스스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0: 네.
1: 이진송 편집장님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금현 앙상블의 누가 알아줄까 듣겠습니다.

좀 다양한 측면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더라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여름의 먼 후일' 그 앞에 들으신 곡 금현 앙상블의 '누가 알아줄까'. 그리고 오늘

작은 카페 벽에 적힌 낙서 하나가 문득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요, 여전히 사랑이 어려워요. 그래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사랑은 늘 처음인 숙제 같고요. 매번 길을 잃게 만드는 미로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막막함 뒤에 붙은 그래도 좋다라는 고백이 이 낙서를 쓴 사람을 그리고 그 낙서를 읽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죠.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동력은 어쩌면 대단한 명분이나 논리가 아닐지도 몰라요. 다시 생각해도 사랑밖에는 답이 없어서 그 막막한 길을 기어이 다시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치열한 진심이 멈춰있던 하루를 밀어올리고 또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기도 할 테니까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서투르면 서툰 대로 그냥 놔두기로 해요. 그저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을 정직하게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휴일 오후의 공기는 충분히 밀도가 높아질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신날새 외 여러분의 연주로 달빛 아래 뱃노래 첫 곡으로 전해드려요.

신날새 외 여러분의 연주였어요. 달빛 아래 뱃노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이 어려워도 그래도 좋다라고 낙서했던 이 주인은 지금쯤 어디서 누구와 어떤 마음을 나누고 있을까요? 사람을 대하는 일은 매번 고비고요. 진심을 꺼내 보이는 과정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기도 해요. 상처받지 않고

문장을 곧장 삼키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독자조차 읽다 말고 얼굴이 드러난다는 것을. 오만은 무너지고 순수도 무너진다. 그 사이에서 폭탄이 깔려있는 게 아닌가 짐작해본다. 그래서 고민했다. 이 껄끄러움을 그대로 살릴 것이어서야 비로소 인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는 것을. 오만은 무너지고 순수도 무너진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완벽하게 아름다울 필요는 없다. 완벽하게 선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냉소적일 필요도 없다.

지하의 날에 그의 땅에서 그의 이름을 말하게 될 그날 나는 떠올릴 것이다. 이제는

푸시킨의 시를 박진희 외 여러분이 노래하고 연주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듣고 오셨는데요. 삶이 주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으로 꿋꿋하게 참고 견디면서 삶을 긍정하려는 마음을 담은 곡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김정아의 도스토옙스키 번역 일기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러시아 문학 박사인 김정아 작가가 도스토옙스키의 4대 장편을 10년에 걸쳐서 홀로 번역하며 기록한 아주 치열한 고백인데요.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그 세월 동안 매일 새벽 도스토옙스키와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눈 셈이죠. 그런데요, 작가는 원작자가 일부러 꼬아놓은 그 불편한 문장들을 일부러 매끄럽게 다듬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인생의 진짜 맛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삶도 때로는 숨이 턱 막히고 껄끄러운 문장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고스란히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작품 속에서 보여준 수많은 파멸과 절망들. 그건 결국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라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합니다. 번역은 끝났지만 그와의 대화는 멈추지 않는다는 고백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을 것 같네요. 김정아의 도스토옙스키 번역 일기 함께했습니다. 어떤 역경도 함께하면 즐거울 것이라는 그 믿음과 또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한 곡 전해드릴 텐데요. 에이도스의 노래와 연주로 바람의 길 만나보시죠.

만나실 텐데요. 시간이 흐르는 것과 같이 인생의 흐름을 그린 연주곡이에요. 긴 호흡으로 감상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청주 시립국악단의 연주로 만나보시죠.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 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정주의 검은 고현주로 한국의 달 이 곡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검은 고와 전자음악으로 밤의 고요함과 한국의 정서, 전통과 현대를 느낄 수 있는 묵직하고도 웅장한 음악으로 2부의 문을 열어봤어요.

시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향긋한 나물내음 같은 우리 음악 함께 하시죠.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남도민요 산타령 전해드릴게요.

의 토양 위에 현대라는 꽃을 피워내는 단체죠. 경기 가야금 앙상블 연주집 가야금으로 듣는 우리 노래 전해드릴게요. 경기 가야금 앙상블은 2000년 가야금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은 젊은 연주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창단 이후 지금까지 20회가 넘는 정기 연주회를 이어오면서 30곡 이상의

상당한 불협화음의 긴장을 만들어내는데요. 아주 느릿하게 시작해서 삶의 희로애락을 몰아치듯 연주하다가 다시 고요한 처음으로 돌아오는 그 긴 여정. 가야금 25줄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깊은 울림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긴 호흡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로 는실타령을 주제로 한 가야금 중주곡 만나보시죠.

는실 타령을 주제로 한 가야금 중주곡 감상하셨어요.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첫 번째 기록, 가야금으로 듣는 우리 노래, 전곡 만나봤어요. 22년 전, 이제 막 전문 연주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젊은 국악인들의 치열한 고민과 설렘이 지금 여러분의 곁에

익숙한 민요 선율이 가야금의 현 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날아오르는 과정.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며 내일을 열어가는 이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휴일이 이 팽팽한 가야금 현의 울림처럼 건강하고 또 생기 넘치는 시간으로 채워졌기를 바랄게요. 하나의 음반에 담긴 소리의 결을 따라가 보는 한 장의 음반. 이번 주는 경기 가야금 앙상블 연주집 가야금으로 듣는 우리 노래 함께했습니다.

동안 팽팽하게 당겨졌던 마음의 긴장,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요, 몸이 힘들수록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잖아요. 땀이 나는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기도 하고요.

0: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에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한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타인의 고독이 나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영화 속 주인공보다 결핍과 상처를 갖고 있는 주인공을 더 사랑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기분 어떠세요? 기쁨과 행복, 슬픔과 고독 중에 어떤 마음에 가까우실까요? 잔향의 바람의 언덕 듣고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젊었던 시절에 들었던 노래가 라디오나 TV에서 들리면 참 반갑죠. 여러분은 이 노래 들으면 과거 추억이 생각나는 그런 노래 있으실까요? 저는요, 어릴 때 가족들이랑 여행을 참 많이 다녔는데요. 여름만 되면 꼭 해수욕장이나 계곡을 갔어요. 그러면 가는 길에 이렇게 아빠랑 엄마랑 동생이랑 가요를 틀고 그때 당시에 테이프입니다. A, B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60분이 꽉 차면 또 다른 테이프로 넘겨줘야 되는. 그래서 그걸 사서 크게 틀어놓고 다 같이 노래를 막 따라 부르면서 여름 휴가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막 가사를 달달달다 외우면서 해변의 여인 막 이러면서 막 불러요. 그러면 동생이 어리니까요 가사를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나 가사 다 안다고 엄마한테 막 이르고 저는 막 더 크게 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런 귀여운 시절이 있었네요. 그래서 그 노래 들으면요 정말 참 그때 여름 휴가 갔던 그 장면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음악이라는 게 진짜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N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요. 진도 씻김꽃 전승 교육사 김우연 명인을 만나 호환하는 추억의 가요 먼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9193님께서 저는 육각수 육각수라는 말만 들어도 추억이 너무 돋아요. 흥보가 기가 막혀 들으면서 명절에 친척들 앞에서 한복 입고 춤추던 때가 생각나요. 있잖아요.

0: 지금도 예, 진도에서 단일 마을로는 최고 가장 큰 마을이기도 합니다. 네.
1: 그렇군요. 네. 큰 구판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그곳에서?
0: 그렇죠. 마을이 크다 보니 네. 300호가 넘는 마을에서 이승에서 살다가 저승으로 가시는 망자를 위한 굿들이 뭐 그냥 이틀 걸어서 한 번씩은 있는 곳이 바로 소포마을이라고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고 자라왔어요.
1: 그렇군요. 그런 환경이라면 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진도의 소리를 계속 계속 접하셨겠어요, 선생님?
0: 그렇죠. 네. 자고 일어나면 흥그레 소리, 뭐 농악 소리, 밤에는 굿다는 굿판 네. 소리, 뭐 그런 걸 듣고 자라온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네요.
1: 네,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런데 갑자기 본격적으로 소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생님?
0: 제가 이제 소리를 접하게 된 거는 소리보다는 그 곳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쵸? 거기에 합류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0: 치킨굿도 하시지만 근데 현장에서 느끼는 진도 치킨굿을 하실 때에 많은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실제로도.
1: 그렇죠. 현장에서 이 실제로 사람이 죽어서
0: 네.
1: 저세상으로 가기 전날 네. 이 치킨굿을 합니다.
0: 네.
1: 그때

0: 그 길이 달라서
1: 네.
0: 그런 길들의 슬픔을 달래주고 이분을 꼭 씻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내가 진도인데
1: 네.
0: 굿은 의례껏 했죠. 그런 시절에는 지금은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1: 맞아요. 네. 씻기다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0: 그렇죠.
1: 네, 정말 씻겨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0: 씻김이라는 자체를 간단히 설명하면
1: 네.
0: 머리를 씻는다는 뜻이잖아요.
1: 네.
0: 뭐 영혼도 씻기고
1: 네.
0: 죽은 망자에 깨끗하게 저 세상 가십시오 하고
1: 네.
0: 목욕하는 의례를 씻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삶의 마지막을 위로하는 따뜻한 작별이 또 진도 씻김 꾸시고 씻김이라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말처럼 이 세상에 맺혀둔 슬픔과 미처 풀지 못한 마음들을 또 이렇게 하나하나 씻어 보내는 과정인데
0: 네.
1: 사실 이 씻김 꾸시 유럽과 미국, 일본 등지 초청되기도 했다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도 함께 하셨죠?
0: 그럼요.
1: 네, 네 반응도 궁금하고요, 선생님.
0: 아 많이 초청돼서
1: 네.
0: 유럽이라든가 해외 순회 공연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1: 네. 네. 네. 어떻게 봤어요, 선생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신기굿을?
0: 물론 외국에서 우리 그 굿을 봤을 때.
1: 네.
0: 언어도 다르고
1: 네.
0: 피부 색깔도 다른 것이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인데
1: 네.
0: 그 쉽게 뭐 음악에는 같더라고요. 이 같이 슬퍼해주고 그 음악을 부르면서 그분들 저 의미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같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아 음악 자체는 같이

0: 붓이라는 게 혼자
1: 함께 소리와 같이 잘 가시라고 빌어드리는 소리이고 음악이고 맞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0: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구이사구님께서 저 남편이라 조금 이따 대전으로 새심꽃 은공이 이야기 공연을 보러 기차를 타고 떠날 예정이라 너무 반갑다고 하시는데 진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본 적이 없어 더 가고 싶다고 해주셨고 저희 딸이 구슬 왜 보러 가냐고 하는데 선입견이 있다고 요즘 사람들은 제가 구슬 예술로 승화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라고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1: 네.
0: 젊은 사람들은 진짜 굿 이러면은

0: 우리의 몫이죠.
1: 선생님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승이 가장 중요한데 진도 시킨 곳에 또 이 전승 공동체가 좁아서 점차 소멸하거나 단절된 경우가 많잖아요. 진도 시킨 곳 전승은 또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0: 네, 지금은 전승지에서 실제 우리 진도 시킨 곳을 그 후진 양성하는 데 힘을 쓰고 있고
1: 네.
0: 또 많은 분들이 진도 그 시킨 곳에 있는 예술을 인정하고 많이 와서 배우곤 합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아니 또 요즘 또 장례 문화도 굉장히 또 빨라지고 간소해졌잖아요, 선생님.
0: 그럼요. 네. 예, 예.
1: 지금 이 시대에 진도 시킨 곳에 대한 의미나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대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런 면에서도 다음 세대 남을 진도 시킨 곳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저는 매우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뭐 요즘에 또 국악도 많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고, 근데 진도 시킨 곳도 뭔가 이 퓨전 진도 시킨 곳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선생님.
0: 네, 그래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례 문화가 옛날하고는 달라서.
1: 네.
0: 뭐 간소해지고 또 뭐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는 경우다 보니
1: 네.
0: 진도 시킨 곳은 구시라는 것의 의미는 더욱 없어지고 그걸 이 구세 의미를 그대로 전승 보존하라고 문화재청으로부터
1: 네.
0: 지정해 준 종목이다 보니
1: 네.
0: 뭐 기획공연 또 거기에 또 발표에 뭐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부분들로 진도 시킨 곳은 전파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1: 네.
0: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쉬움이라면
1: 네.
0: 현장 굳이 없어진다라는 거고
1: 맞아요.
0: 더더욱 장례 문화가 옛날하고 달라지면서
1: 그렇죠.
0: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아쉬워요. 지금
1: 옛날에는 진도에서 한 분만 돌아가

김호연명인의 재석거리 성주풀이 듣고 오셨습니다. 성주풀이는요, 그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 사람의 집안과 평안의 안녕, 복을 기원하는 소리인데, 단순히 복을 비는 노래

0: 2번 진도시킨고. 정답 아는 분들은 0301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1: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도의 무속을...

0: 자식들 크게
1: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 2부 장명서 두 번째 딸의 진찬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1부의 김호연 명인과 함께 진도 시킨 곳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퀴즈도 내드렸는데요. 8696님께서 2번 엄마 한갑이라 부모님 모시고 가족여행 왔어요. 같이 듣고 있다가 슬쩍 보내봅니다 해주셨고 1078님께서도 진도

날씨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네요. 근데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문제를 조금 쉽게 부탁드려요. 오늘도 다들 화이팅입니다 해주셨고 7558님께서도 오늘 바빴어요. 배달이 몰아쳐서 바쁘게 뛰어다니다 이제 겨우 여유가 생겨서 국악방송을 켰네요. 느긋하게 라디오 들으면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해보렵니다 해주셨습니다. 아, 주말이니까요. 배달 정말 바쁠 것 같아요. 주말에 또 집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또 이날을 기다렸

패션을 재현했다고 하니까요. 아, 저도 갑자기 영화관에 가서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미 본 청취자분들이 있다면요. 영화 어땠는지 8696님께 찌개 선물 드리겠습니다. 샵 0301호요. 주소와 성함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국의 매력적인 명소를 여행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혜진의 별이 되어 듣고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2부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은 대전 한밭 수목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0: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로컬 100에 선정된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여행지로 안내해 주실 분 오셨습니다. 성보나 여행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진짜 작가님 볼 때마다 날씨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1: 여행 프로그램이니까.
0: 네, 근데 진짜 너무너무 무더운 거예요.
1: 와, 3일 전부터 좀 30도까지 네. 올라가던데요.
0: 그러니까요.
1: 31도, 2도 그러더라고요.
0: 오늘 성보나 작가님 굉장히 짧은 팬츠 입으셔가지고 제가 눈이 어떻게 해야 될지
1: 이제 그래도 위에는 긴팔이 긴 소매 옷을 입었는데 벗으면 더 놀라려나?
0: 아니, 안 보고 싶습니다. 러닝하고 오셨다고. 네. 이렇게 무더운데
1: 또 그늘 요새는 천변 따라서 나무들이 되게 이렇게 잎이 우성해질 네. 때쯤 돼서 그늘이 잘 되어 있어요. 맞아.
0: 바람은 또 불더라고요.
1: 바람 불죠. 아직은 네. 봄이니까.
0: 맞아요. 아직은 조금 시원한 바람이.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1: 저 오면서 지금 기다리다가 음악 들었는데 바닷소리, 파도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제 바다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보

0: 그또 노란색을 보면서 막 기분 나쁘면 좀 짜증 나니까요. 봄에 노란색 보면서 아 정말 힐링하고 싶다 하는 분들 장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어 그럼요. 딱 좋죠. 선악동 마을로 가시면 됩니다.
0: 네, 마을 이름이 선악동, 약간 청학동
1: 그렇죠. 약간 지리산 어디 마을 같죠. 이 선악동 마을이 원래 마을은 이제 네.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요. 어 사실 이렇게 어디 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전남 보성 가면 주먹 자랑하지 말고
0: 어, 어디 있죠, 뭐 있죠.
1: 저희 남도 쪽에서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순천 가면 인물 자랑하지 말고 어, 뭐 있죠, 그런 거 있죠. 있어요.
0: 맞아요. 근데
1: 전남 장흥에 가면 글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장흥에서 태어나신 되게 뭐랄까 문학의 대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노벨상에 수상을 하신 한강 작가님의 아버님도 네. 아재아재 바라아재 쓰셨던 한승원 네. 작가님도 장흥 고향이시고요. 뭐 송기숙 작가도 이제 장흥이시고 또 이청준 작가라고 해서 네. 임권택 감독님이 뭐 영화로 많이 만드셨던 네. 그 소설을 쓰셨던 이청준 작가님 고향이 네. 바로 이 선악동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쓰시면서 글의 배경이 됐던 곳도 자기 고향 마을이 많은데 선악동 나그네라는 단편 소설이 있거든요. 네. 그 배경이 됐던 마을이 이 선악동 오. 마을이어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꽃도 보러 가냐 보니까 마을 이름 자체를 선악동 마을이에요 오. 이렇게 하고 홍보도 하시고 관광객 유입을 하고 계십니다.
0: 어, 왠지 그 영화 서편제 아 아리야 아리라 하면서 이거 메고
1: 거기는 같이... 청산도
0: 거기 아닌가 했는데 아니군요. 예,
1: 임권택 감독님 천년학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 배경이 됐던 곳이 여기고 마을 안에 천년학 세트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유채꽃 보러 가시면서 문학로드도 하시고 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임권택 감독님 영화 촬영지를 따라서 장흥에 투어할 곳들이 꽤 있거든요. 오. 그래서 그렇게 투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0: 좋습니다.
1: 이게 한 거의 20헥타 정도 되는데 마을도 작고 산도 엄청 야트막한 동산이 있거든요. 한 200m 정도 이렇게 밭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는데 그 코스로 걸으시면 쪽빛바다와 유채꽃길을 같이 감상하실 수 있는 길이니까요. 뭐 유채꽃 좋아하시고 또 우리 에리치처럼 노란색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지금 너무 향이 좋더라고요. 달콤해요. 진짜 달큰한 향이 나서
0: 그렇군요.
1: 네, 거기서 뽀뽀하면 되게 좋겠다 생각하면서
0: 갑자기 갑자기 뽀뽀로
1: 거의 폭싹 소가수다에서 두 네. 주인공이 유채꽃밭에서
0: 아, 뽀뽀해요.
1: 네, 뽀뽀하잖아요. 아, 그래서 딸바 놀려먹잖아요. 어... 네 봄은 뭐 어떻더냐? 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유채꽃밭 가면 없던 사랑의 마음도 몽글몽글 네. 피어납니다.
0: 아니 네. 선악동 가셔서 유채꽃 많이 보면서 뽀뽀해 주세요. 아니 오늘 소개해 주신 로컬백도 유채꽃만큼 기대가 되는데 오늘 또 주인공이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대전 한밭 수목원. 저 수목원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네네.
0: 빨리 떠나봐요.
1: 대전 하면 사실 이제 전남 상흥이 뭐라 장흥의 선악동 마을이 노랑노랑한다면 네. 한밭 수목원은 초록초록한 여행지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대전 하면 요즘은 빵의 도시로 너무 유명해져서
0: 진짜.
1: 그렇긴 한데 빵이 유명해지기 전에는 과학의 도시였거든요.
0: 맞아요. 저희
1: 꿈의 네,
0: 맞아요. 그 뭐죠? 꿈돌이.
1: 엑스포에서 너무 옛날 사람 같나? 그래서 꿈돌이와 대전도 카이스트나 대덕 연구단지도 네. 있어서 첨단 과학의 도시라고 생각하기
0: 맞아요.
1: 쉽지 쉬우신데
0: 네.
1: 이 대전 한밭 수목원에 다녀오시면 아 대전은 숲의 도시구나 정원의 도시구나
0: 대전이잖아요
1: 맞아요 네. 큰 밭 크고 넓은 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 한밭 수목원이란 이름 자체도 한밭이 대전의 앱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멋진 수목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대전을 가야 하는 이유가 지금 너무 많은데 대전 가면 네. 빵도 먹고 엑스포도 가고 공원도 가고 그랬던 거 생각이 나는데 이제 수목원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저 수목원 킬러인데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1: 안 가보셨구나.
0: 네.
1: 제가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0: 어디 있죠?
1: 왠지 수목원 하니까 숲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외곽에 있을 것 같잖아요.
0: 네.
1: 아닙니다. 대전 원도심에 있습니다.
0: 도심에
1: 도심
0: 수목원이요?
1: 한가운데 있습니다. 수목원이.
0: 어떻게 그렇죠?
1: 이게 맥스포 공원 뒤편에 이제 네. 규모로 따지면 거의 한 11만 7천 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 유명한 그 빵집 거리가 있는 데에서도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0: 네.
1: 자동차로. 이게 탄생 배경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대전 엑스포가 1993년에 이제 열릴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고 실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을 해가지고 엄청 넓게 엑스포공원 뒤에다가 배우 단지처럼 만들어놨는데 엑스포공원 끝나고 나니까 그럼 이걸 주차장 이리 넓은 데를 뭘 할까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다 쇼핑몰을 넣어줘, 아파트를 지어줘 뭐 그런 사람들도
0: 네.
1: 있었지만 그때 대전 분들은 그냥 우리 여기다가 대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푸른 숲을 만들자.
0: 너무 잘하셨다.
1: 네. 그때 네. 결정하셔서

0: 그때부터 아스팔트 포장을 벗겨내고 흙을 돋아서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드셔서 2005년에 이제 거의 문을 열었으니까 한 거의 20년 네.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멋진 뭐 뉴욕의 센트럴 파크 같은 그런 느낌처럼 정말요? 진짜 도심 속 허파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에 11만 평 규모의 그냥 완전 숲이 생긴 거잖아요.
0: 숲과 공원을 만드셨죠.
1: 엄청난 네.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숲처럼 나무로 약간 이렇게 우거져 있는.
0: 그러니까 뭐 산이 큰 산에 이제 숲 같진 않고 이제 나무를 심고 정원을 꾸미다 보니까 산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공원, 뭐 정원 느낌이 더 강한데요. 일단 한밭 수목원 딱 가시면 정 중앙에 이제 중앙로가 있는데 그 중앙로를 중심으로 동원, 네. 서원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곳이 이제 서원인데요. 서원은 거긴 이제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 큰 나무 위주로 심으셨대요. 그래서 네. 약간 숲길 산책로처럼 서원은 만들었고 이제 반대편에 동원은 여기에는 공원, 정원 느낌으로 테마 공원을 꾸며 놓으셨어요. 그래서 한 19개 정도 테마 정원이 꾸며져 있어서 거긴 꽃과 뭐랄까 이렇게 화초 느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1: 그것도 그래서, 너무 좋네요. 네,
0: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네. 둘러보시기에 되게 좋고요. 사실 이게 하루에 두 곳을 다 둘러보기가

0: 있고요. 네. 또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봄꽃들이 있거든요. 작약 이런 초여름에 피는 모란, 작약, 네. 해당화, 의아리 뭐 이런 봄꽃들이 되게 서원 이제 그 정원 위주로 테마공원 위주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축제가 지금 이번 달 8일에 열렸는데 6월 25일까지 꽃이 피고 지고 하니까 넉넉하게 전시회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뭐 꽃만 이렇게 심어놓은 게 아니라 테마를 만들어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쪽은 뭐 장독대 위주로 해서 야생화 뭐 테마 공원이 있다면 이쪽에 가면 또 열대풍 화단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좀 동남아나 그런 지역에서 크는 나무 뭐 의아리 같은 꽃들을 위주로 이렇게 예쁜 꽃정원을 만들어놨습니다.
1: 그러니까 수목원 구경 가러 갔는데 꽃이 있고 꽃의 정원을 또 만날 수 있다라고 네네네. 하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막 향기로워질 것 같아요.
0: 네, 그럼요. 네.
1: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리딩톤의 플라워 뷰잉 듣겠습니다.

0: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다르잖아요.
1: 그럼요. 요즘은 숲세권이라고 해가지고.
0: 그러니까요. 네,
1: 술세권보단 저는 숲세권이라고
0: 저도요.
1: 생각합니다.
0: 네. 또 이렇게 아이랑 함께할 수 있는 수목원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1: 그럼요. 그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유모차 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공원 자체가 무장의 길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데크길이고 데크길이 아닌 곳은 단단한 흙길이어서 그냥 뭐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휠체어나 유모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누구나 찾아오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아이들한테 좋은 게 아이들 뭐 정서 발달이나 생태 교육하기에 되게 최적지거든요. 그리고 가시면 뭐 정원만 있는 게 아니라 곤충 생태관도 있어요.
0: 곤충 생태관이요? 네.
1: 그래서 우와. 요즘 나비 보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여기 가시면 유리 이렇게 돔 같은 데다가 나비를 뭐 호랑나비, 노랑나비 뭐 정말 희한한 우리 어릴 때는 되게 나비가 많았는데 맞아. 요즘 정말 나비 보기 힘들잖아요.
0: 저희 막 잠자리 그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잡으러 다녔던 우리 풍뎅이 생각나잖아요.
0: 네.
1: 하늘쏘 장수풍뎅이들도 곤충 생태관에서 아이들이 직접 직관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맨날 나비 그려주는데
1: 맞아 사람 움직이는 나비
0: 사람 움직이는 나비
1: 되게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또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는 좀 산책하기 좀 힘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내 공간으로 열대 식물원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좋다. 딱 들어서는 순간 약간 동남아의 열대 우림이 온 것 같은
0: 네,
1: 천장까지 엄청 큰 동남아 나무들 뭐 맹그로브라고 해가지고 그런 네. 나무들도 있어요. 야자수도 있고 그래서 비 오거나 날이 굳을 때도 열대 식물원으로 놀러 한번 가보셔도 좋으니까
0: 좋군요.
1: 아이들이랑 한번 가보시면 되게 좋은 곳입니다.
0: 아니 요즘 한낮 기온이 또 초여름 날씨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한 바퀴를 걸으시려면 아침이나 오후 늦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1: 지금 딱 봄꽃 축제 시즌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이제 봄꽃 축제가 6월 25일까지 하는데 그때까지는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0: 그렇게 일찍요?
1: 아, 새벽에 되게 산책하시는 분들
0: 새벽
1: 많아요.
0: 새벽 5시예요?
1: 해가 한 5시 반쯤 되면 이렇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서 보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한 6시 되면 정말 다 보여요. 이
0: 네.
1: 철에는. 그래서 와. 새벽 5시에 문을 열어서
0: 좋다.
1: 밤 9시까지 하십니다. 특히 그래서 봄꽃 전시하는 동안에는 특별하게 야간 존 경관 조명이랑 파사드 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밤 산책 낭만적으로 5월 밤 산책하기에 되게 좋게 꾸며 놓았으니까
0: 네.
1: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0: 남편이랑 야간 산책하고 싶네요.
1: 거의 한 바퀴 돌고 시내에 들어가셔서 그 생맥주 한잔 참

0: 네,
1: 맞아요.
0: 느낌이죠?
1: 근데 약간 더 물이 많아요. 왜 물이 많냐? 여기 두부를 다 드시고 나면 여기에 칼국수랑 우동사리를 넣어서 우동면을 넣고
0: 맛있겠다.
1: 먹을 수 있고 마지막은 한국 사람 늘 먹는 거 있죠? 밥을 넣어야 합니다.
0: 그럼요. 밥을 죽이거나 볶아서. 밥이거나.
1: 네, 맞습니다. 밥 볶아서 김가루 살짝 얹어서 네. 바닥 눌려가지고 네. 거기까지 드시고 오시면 되게 아. 맛있게 대전을 아 대전 여행 잘했다 하고 그렇군요. 이렇게 느끼고 돌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0: 두루치기까지 먹고 오면 금상첨화하겠네요. 오늘도 네. 상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했는데 결국에 청양고추 팍팍에 상상이 되면서 침이
1: 진짜,
0: 고였습니다.
1: 진짜 지금도 먹고 싶다. 이게 정말 다시 먹고 싶은 맛이에요. 지금.
0: 두부 두루치기. 아 별표 쳐놨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성 작가님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하셨죠?
1: 네. 오늘 퀴즈는 지명을 맞추는 건데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대전에 있는 땡땡 수목원의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대전의 땡땡 수목원은 여기서 이제 그 대전의 앳 이름을 뜻하는 건데요. 네. 과거 대전이 크고 넓은 밭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대전으로 불렸다고 네. 해요. 그래서 오늘 퀴즈도 대전의 앳 지명을 맞추는 건데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설아벌, 2번 한밭.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0: 저희 퀴즈 어렵다는 분도 계셨는데 정말 이 정도면 퀴즈 너무 쉽지 않은가요? 크고 넓은 밭, 1번 네. 설아벌, 2번 한밭 하시는 분 샵 0302로 문자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1: 명을 맞추는 건데요. 네. 오늘 제가 소개 드렸던 대전에 있는 땡땡 수목원의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대전의 땡땡 수목원은 여기서 이제 그 대전의 앳 이름을 뜻하는 건데요. 네. 과거 대전이 크고 넓은 밭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대전으로 불렸다고 네. 해요. 그래서 오늘 퀴즈도 대전의 앳 지명을 맞추는 건데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설아벌, 2번 한밭.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0: 저희 퀴즈 어렵다는 분도 계셨는데 정말 이 정도면 퀴즈 너무 쉽지 않은가요? 크고 넓은 밭, 1번 네. 설아벌, 2번 한밭

지금까지 가바니 시간에 대전 한밭수목원 이야기 나누고요. 퀴즈 내드렸는데요. 4430님께서 한밭수목원 구경하고 광장 매점에서 매콤한 두루치기에 막걸리 한 잔 싹 걸치면 그게 바로 지상낙원이죠. 수목원 뷰 보면서 먹는 두루치기 맛은 진짜 전국 최고라는 그곳은 정답 2번 한밭입니다. 이렇게 유쾌하게 남겨주셨습니다. 5452님께서도요. 더워요. 수목원 가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진짜 약간 무더워지기 전에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깨르르 깨르르 하면서 엄마들은 힘들겠지만요. 도시락 싸서 이렇게 시원한 나무들 보면서 앉아서 가족들이랑 먹는 그 풍경만 생각해도 행복해지네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4330님께 찌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301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들을게요. 김영재 중앙국악관역단 악단의 방아타령을 주제로 한 해금 협주곡 듣겠습니다.

18세부터 35세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에 최장 12개월 체류하며 단기 취업과 어학연수를 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다음 주 주말 오후에도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백은선의 바람의 약사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죽어서 하는 이별이라면 울음소리도 삼키련만 살아서 하는 이별은 늘 마음 아파라. 그대 내 꿈에 나타났으니 나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 생각했겠는가. 이런 구절에서 오래 못 본 친구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한편 살아있는 그대의 혼백은 설마 아니겠지. 길이 멀어 알 수가 없도다. 라고 친구의 신상을 염려하는 마음도 시에 담겨 있는데요. 함께한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애틋하게 이어진 그들의 우정을 보면 우정이란 서로의 영혼이 교감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조공래 왜 여러분의 소리 육자배기로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벌들도 함께 사면육각을 듣고 계셨군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는 육자배기를 좋아합니다. 가능한가요, 피디님? 라고 보내주셨는데 센스 있는 우리 담당 피디님 바로 오늘 첫 곡으로 선곡해서 들려드렸죠. 네, 감동의 풍류가 좋다. 계속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그리고 2630님, 지난주 노랫말 봄풀이로 전해드린 심청이 밥 비려 나가는 대목 들으시고 오홍! 전래동화 같기도 하고 전설의 고향 같고 심청이 내용 재미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노랫말 봄풀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도 여러 곡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재방송 때에는 승진 장군님께서 안녕하세요. 즐거운 토요일 보내셨나요? 오늘 오프닝 말씀처럼 생각만 하지 말고 자주 안부라도 전해드려야겠어요. 오늘도 풍류가 좋다. 편안한 봄밤 되시고요. 우리 이 밤에도 우리 음악 신나요? 라고 또 저녁 시간 감상 소감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욱 편안하고 아늑하고 편안한 음악, 우리 음악 잘 선별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국악방송 전용의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의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미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미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 풍미가 좋다 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 있거든요. 쿵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도 아주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풀을 녹, 그늘 응, 꽃다울 방, 풀초. 풀은 잎이 우거진 나무 그늘과 꽃다운 풀. 즉, 여름철의 자연 경치를 한자로 나타낸 말이 녹음방초인데요. 여기에 이길 승, 꽃, 화, 때, 시자를 덧붙인 녹음방초 승화시는 녹음방초 우거진 여름 경치가 꽃피는 계절, 즉 봄보다 더 낫다는 의미죠. 이렇게 여름 경치를 예찬하는 녹음방초 승화시라는 말이 우리 옛 노래들의 관용어구처럼 자주 등장하는데요. 가야금 명창으로 불리는 단가 중에도 녹음방초 승화시에 해는 어이 더디 간고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서 첫 구절부터 해가 길어진 여름 풍경을 노래하더니 바로 이어지는 가사는 그달 금음 다 보내고 5월이라 단오일은 천중지 가절이요. 이렇게 음력 5월, 초여름에 찾아오는 명절 단오를 언급하는데요. 하늘 가운데 좋은 명절이란 뜻의 천중지 가절이란 말이 단오를 선명하는 공식 어구처럼 옛 노랫말에 늘 따라다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노래는 이렇게 단오의 풍경 안에 속세를 떠난 선비의 한가한 삶을 그리더니 또 한 번 그달 금음 다 보내고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음력 5월에 금음을 다 보내니 이제 6월의 명절 유두절이 돌아올 차례죠. 6월이라 유두일은 건고는 유이하야 양신이 생겼더라. 하늘과 땅이 다 뜻이 있어 몸이 생겼단 말이죠. 또 이어지는 가사에는 홍로유금 되었으니 나도 미리 피서하야 어디로 가자느냐 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홍로유금이란 빨갛게 달아오른 화로에 새가 녹았다는 말로 삼복더위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홍로유금의 더위에 노래의 화자가 선택한 피서지는 어디였을까요? 갈 곳이 막연구나. 한 곳을 점점 들어가니 조그마한 법당 안에 중들이 모여서서 제맞이를 하느라고. 이런 가사로부터 어느 절에서 제를 지내는 모습이 한참 묘사되다가 제절로 찾아가서 제맞이 밥이나 많이 얻어먹고 우리 고향이 어서 가세 라는 말로 노래는 마무리됩니다.

이 단가의 많은 곡목들이 가야금 병창의 레파토리로도 수용돼 불려왔는데요. 오늘 들은 녹음 방초의 경우는 원래 단가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판소리 무대에선 거의 불리지 않고요. 가야금 병창으로 꾸준히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지난주 참여해 주신 청취자님들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2630님, 전병훈 방아타령 오늘은 행운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2775님, 전병훈 방아타령입니다. 전병훈님 노래는 자주 들어도 흥겹고 신나요. 얼치고 좋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영민님, 방아타령 오늘 민요 빨리 끝내고 왔습니다. 아, 네, 민요 수업 다녀오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역시 잘 공부하고 계시네요. 우리 전영민님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승승장군님, 방아타령 정겨운 가락이네요. 네, 오늘도 역시나 멋진 소감 함께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도 멋진 풍류곡들 잘 선별해서 들려드릴게요. 오늘 2부 첫 곡 맞추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지난주 발표와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 선곡 게시판에 올려서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꼼꼼히 챙겨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샵 03

0: 허가, 오늘이 며칠이더냐?
1: 오늘은 음력 4월 초하루예요, 아버지.
0: 이제 겨우 4월이 시작되는데, 아니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 게야? 아, 고운 빛의 봄, 염양추는 다가고 물속 용의 읊조림, 수령음이 시원하게 들리는 계절이 왔구나.

곽태규의 단소, 조유해의 양금연주로 수령음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가곡의 반주음악을 순수 기악곡으로 연주하는 자진한 입 모음곡 중에서 평롱, 계략, 편수대엽 이 세 곡이 수령음이라는 아명으로 불리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평롱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수령음이 물속 용의 읊조림을 뜻하는 한자어라 평롱이라는 악곡의 제목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죠. 아무래도 궁중장치를 위해 지은 아명이면 고상하고 우아한 이름을 고심해서 붙였을 테니 그 아명이 담긴 의미를 알고 음악을 들어보는 것도 감상 팁이 될 수 있겠네요. 5월 17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학교나 직장 같은 울타리보다 무엇을 좋아하는가라는 취향 중심으로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도 사는 곳도 하는 일도 전혀 다르지만 오직 결이 같은 취향 하나만으로 세대와 직업의 경계 없이 관계를 이어나간다고 하는

반갑게 맞이하며 2026년 5월 17일 일요일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시작해봅니다. 오늘 첫 곡은 단가 호서가로 열어보겠습니다. 전라도의 지명을 열거하며 만든 단가 호남가가 있다면 충청도에는 호서가가 있는데요. 박홍남 명창이 곡을 붙여 만든 것입니다. 목천나무 배를 모어 면천수에 띄워놓고 당진으로 흘리저 호서를 돌아보니 곤륜산 중조봉은 백두산이 연산이요. 황하수 날인물이 황간수 대단말가 물마다 해미요 매마다 서산이라. 이렇게 목천, 면천, 당진, 황간, 해미,

0: 소리의 박홍남, 북반주에는 정화영입니다.
1: 벽천나무 배를 무어 명천수에 띄웠느니 당진으로 흘러놓아 호서를 돌아보니 군산 중요봉은 백두산의 연산이라 항아수 내린 물이 한간수 대단 말가 물마다 헤미어는 조을 쓰고 진거리 대응하니 한산의 찬양이요 도성의 공자나사 비단 멀리 하고 일륜을 신찬이라 부자유증에겐지요 군신유전으로다 자유유서예산하니 이하니 덕산인가 만악찬봉상응아

빠는 물을 개뉴라서 우린 천하며 철없듯이 빠른 배를 개뉴라서 진자 말고 성은이 물이 돼야 흘러가니 은진이라 교순 태평나무 군덕을 승산이 부여하사 천지같이 넓은 덕을 순도로 보낡고 승산이 들어가사 절지동방빈이라 황성이 치공거니 흐부리 공주로다 삼백육십넓은 홍주 성산이 영동하사 청안을 순상하니 가급이 청주로다 충신을 근면하니 차청 바닥 충주로다 유아성은이야 무슨 풍주천안나사 오이게 전리 옥천 땅에 해마다 연풍하니 무너도 가려온지와 가사걸 힘쓰리라 보철 미워 바철간 이하니 평택인가 산전으로 빛신심어 직산이 되었구나 궁극의 틈을 얻어 돌을 모아 결성하고 석성이 구덕진이 사해 인기가 많게이다 예산물 정춘미해 그 산을 입히고 제천으로 안덕구에 푸른 풀만 고아 꺼는 승지의 근육을 진 이안이 음소인인가 전원 나귀 취었다고 독수 정산 들어 하니 이산저산 종산 없어

0: 호천수의 노래 할지 좋은 경계 다 구경하니 참 풍경머리 아니냐.
1: 오늘 첫 곡으로 단가 호서가 만나보셨습니다. 소리의 박홍남, 북반주에는 정화영이었습니다. 단가 호서가는 충청 남북도의 지명을 넣어서 만든 노래인데요. 영기봉의 춤을 추고 오천수에서 노래할제 좋은 경계 다 구경하니 청풍 명월이 이 아니냐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조선시대 충청도에 속해 있던 평택을 포함하여 쉬운 한 곳의 지명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명의 뜻을 흥미롭게 풀어내며 자연스럽게 충청도 지리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는 단가였습니다.
2: 얼씨구!
3: 얼씨구!
2: 좋다!
3: 좋다!
2: 어이!
3: 어이!
1: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청중과 고수와 명창이 함께 만드는 소리판에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죠.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아, 이렇게 추임새를 하며 소리판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추임새가 많을수록 소리판에 재미와 흥이 더해지니까요. 청중들이 할 일이 참 많겠죠. 오늘은 흥보가 초합부터 함께 추임새 해보시겠습니다. 흥보가의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군자의 나라요. 예의를 잘 지키고

0: 들보들로미.
1: 흥보가 중 놀보심술 대목으로 함께 취임새 해보셨습니다. 소리의 정수님, 북반주에는 송원조였습니다. 놀보심술 맨 앞에 대장군방 벌목허고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대장군방이란 흉한 방위를 맡은 대장군신의 방위를 얘기합니다. 이 위치에서 나무를 하면 해를 입는다고 하네요. 삼살방, 오기방도 모두 불길하거나 흉한 방위를 일컫는 말이죠. 즉, 남들이 꺼리거나 하지 말라고 금지한 일들을 놀보가 했다는 뜻이겠습니다. 자진몰이 장단으로 흥겹게 취임새 넣으셨을 텐데요. 놀보의 나쁜 행실을 보면 심술을 넘어서 범죄에 가까운 것도 있어서 웃기는 웃되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박록주째 흥보가를 전승하고 계신 국가무형유산 흥보가 보유자 정순인 명창의 소리로 들어보셨는데요. 계속 뒤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흥보가 중 흥보 쫓겨나는 대목입니다.

함께 옵시오. 오냐 잘 가거라. 흥보 신세 벌짝시면 울면 불면 나간 변사.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밀혼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네가 안돼 그것이 다툼없이 평생 너를 호의호식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 도 입고 남아 세상 분별을 내가 모르던 이 말은

0: 한참 설리 울음을 울지? 흥보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여보 마누라 그 없는 살림에 아이고 치고 울음을 울어 쌌사니 그 무슨 놈의 집구석에 재수가 있겠소? 나 읍내 좀 갔다 올라요.
1: 흥보가 중 흥보가 쫓겨나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정수님 북반주에는 송원조였습니다. 흥보는 쫓겨나서 여러 곳을 떠돌았는데요. 도시로 가자고 하면서 일원산, 이강경, 삼포주, 사법성을 들었습니다. 원산과 강경, 줄포, 법성포는 모두 큰 포구가 있던 곳이었는데요. 물자를 실어 나르고 상업이 번성한 지역이었지요. 그래서 흥보가 비린내가 나서 살 수 없다고 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놀부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성현동 복덕촌에 당도했는데요. 성현과 복덕이 있는 마을이니 왠지 착한 사람들만 사는 동네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뿐이고 내일은 내일 가서

소리가 콕 박히니 테나 어제 날벼락이 번쩍. 아이고야야 요새는 개구리 전기구이가 맛있단다. 다리 한쪽 지어보실란가. 꿀꺽 삼키려고 할 적에 개구리가 허는 말이 먹기 안 먹기 사다리 타기 내기를 해서 꽝이 나오면 저를 드시고 꽝이 아니거든 살려주오. 뭐냐 알았다 하고 사다리 타기를 하여 보니 여기서도 꽝 저기서도 꽝 꽝꽝꽝꽝 맛 나오지 다 꽝이로구나. 이놈 개구리 닭꽝으로 한번 맞아보자. 철썩 그때요 개구리들이 합석어니 뒷석어니 네가 간다 내가 간다 호로로로로로 몰려드니 내 아무리 페달에 달인지라도 수백 마리 개구리들을 한 번에 상대할 수가 있을 소냐. 그때 광주의 수많은 배달 온 동생들이 쌩쌩쌩 자전거 타고 몰려들어 수백 마리 개구리들과 싸움을 시작하래. 나무젓가락 휙 닭광을 휙 행행 던져대니 개구리들 콧구멍 찔리고 똥구멍 찔리고 싸대기에 닭강이 철썩. 식초 간장에 고춧가루 섞어 개구리 눈에다 부어대니 개구리들이 울며불며 개골 아니 눈 좀 떠봐라 아니 울어라 하며 힘없이 축 늘어진 동생들을 양팔에 걸쳐 안고 자전거 짐바지에도 태우고 그 희한 몸뚱이들을 차곡차곡 쌓아올려 배달을 쳐갈지 쏟아지던 총알들을 받아내던 방탄철 가방 팅팅 몸뚱이들을 차곡차곡 쌓아올려 배달을 쳐갈지 쏟아지던 총알들을 받아내던 방탄철 가방 팅팅

방탄 철가망 아니여 이 철가망은 짜장면 나르는 배달 철가방이라 자전차는 송장 나르는 장차지요 이 자전차는 짜장면 나르는 배달 자전차라 나는 공소들과 싸우는 배달의 전사가 아니여 고른 배를 채워주는

0: 등산제는 주로 계면조의 아름답고도 슬프면서 정교하고 감칠맛 나는 서편제의 전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는 판소리사에서 박유전이 이룬 업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박유전 명창은 적벽가에도 특기가 있었고 춘향가 중 이별가가 출중했다고 전합니다. 강산제는 정흥민 명창을 통해 현재에도 심청가, 수군가, 적벽가로 전승되고 있고요. 그의 소리는 정창업 김창환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날치, 김채만, 박동시를 거쳐 심청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강산제 적벽가 한 대목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적벽가 중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인데요. 소리의 윤진철, 북반주에는 박준형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공명이 완보로 다느올라 분양헌자고고 단하에 궤자하야 조용히 앙차남추고고 다시 일어나 24의 풍세를 살피다가 상단 3차 올라서니 벌써 수레방으로 깃발이 펄펄 바람을 얻은지라. 이때요 군중을 살펴보니 사방 군졸들은 잠이 들어 고요하겠다.

주께요 온나라 주인은 노숙다려 말씀하시되 공명이 진실로 허언이라. 융동때에 어찌 동남풍이 있을소냐? 노숙이 여짜오되 공명을 잠깐 보아도 최존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그러한 영웅 군자가 이러한 대사에 어찌 헌을 허우리까? 잠깐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이 말이 지든 마든 머리 멋지 보다야 일시의 동남풍이 주육 대경 단식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귀신도 난치기라 만일호래 두었다는 동호화근이라. 일찍 죽여 옳다하고 서성정궁 향장을 불러 노지대로 남명산 빨리 올라가 공명을 보고 들란 것도 말고 대칼에 목을 덩그렁 비오라. 서성정봉 양장수 장창대검을 빗겨들고 피신상마하약 남겨요.

하지 말고 병원무록 우리 도둑 정리하오. 공랭이 웃고 자룡불로 하는 날이 통옥주도덕이 나를 해하려고 서성정봉 향장으로 저렇게 쫓아오니 이런 어이허리. 자룡이 이 말 듣고 선생은 나 무염려 마사이다. 저기 오난 서성정봉아 너희도록 살아있나고 내 임무 알았으니 고일보장 해보하라. 우리 선생 높은 제주 너희 나라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오신 한데 무슨 일로 해야 하는다. 너희들을 죽여 마땅하나 이 양구 화친을 생각하여 죽이든 난이 어려니와 내 수단이나 내보하라. 전일을 못 들었나 장판교 큰 싸움 후 냉덕 80만병 발공산 조목비덧 일자리 나비였구나. 조그맣한 이력 변유 내 어이 그저들이 바가지를 쓰고 벼락을 박았지 내그 화살은 못 박으리.

제비가 나와 하다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강자유 황황루루루 올라가니 방아귀가 불구반유 대군천재 봉규라 능어지네요 주사초 들어가니 반주까지 수요 완전 두경 원성을 하다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강자유 황황루루루 올라가니 방아귀가 불구반유 대군천재 봉규라 능어지네요 주사초 들어가니 봉속창을 모르게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어른.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 일입니다. 스튜디오가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선생님 모시는 바람에요. 아유, 예, 청취자분들께 선생님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청주에서 가야금병창과 또 퓨전 국악을 하고 있는 서일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선생님. 방송에서 선생님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사실은 네. 워낙 유명하시지만 그래도 또 목소리로 듣는 청취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또 새롭게 오늘 선생님을 좀 탐구해 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사실은 무척 뵙고 싶었어요. 네. 저희 그 대전하고 또 가까운 청주에서 활동도 하시고 또 고체 소리도 복원하시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셔서 아 서일도 선생님 한번 모셔야지 했는데 네. 오늘 초대석에 사실은 가야금병창으로
2: 떱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가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선생님 오시는 바람에요. 아유, 예, 청취자분들께 선생님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청주에서 가야금병창과 또 퓨전 국악을 하고 있는 서일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선생님. 방송에서 선생님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사실은 네. 워낙 유명하시지만 그래도 또 목소리로 듣는 청취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또 새롭게 오늘 선생님을 좀 탐구해 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사실은 무척 뵙고 싶었어요. 네. 저희 그 대전하고 또 가까운 청주에서 활동도 하시고 또 고체 소리도 복원하시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셔서 아 서일도 선생님 한번 모셔야지 했는데 네. 오늘 초대석에 사실은 가야금병창으로 처음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연주자로서는. 네네. 그래서 선생님 더 특별하고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새 공연도 많고 네. 그래서 어떻게 지내세요?
2: 네, 이제 5월 달이라서 다시 이제 봄 꽃이 피면서 공연 신장도 같이 피고 있어서 저희도 네. 열심히 공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1: 어떤 공연 주로 많이 하시나요?
2: 주로 요새는 이제 그 서일도인데요.
1: 그래서 더 바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서일도 아이들 그 활동을 하시면서 바빠지셨겠지만 사실 선생님이 더 조금 뭐랄까요? 더 귀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박팔계 명인이 이제 청주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 박팔계 선생님을 또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시는 노력도 만만치 않아서 네. 선생님께 박팔계 명인이 누군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2: 저희 또 우리 박팔계 선생님 이렇게 설명될 때 제가 또 이렇게 가슴 깊이 자부심이 올라옵니다. 네. 우리 청주에서 이제 이렇게 대표 명인들이 국악 명인이 많이 계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가야금병창으로 가장 대표적인 명인이시고 우리 박팔계 선생님은 1880년에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서울 장안에 가야금 산조하고 병창을 최초로 유행시킨 대단한 분이세요. 네. 그리고 유성기 음반도 가야금병창 최초로 녹음을 하셔가지고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박팔계 선생님이 사실 요새 가야금병창의 틀을 이제 만드셨는데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되게 안타깝고 또 이 박팔계 선생님의 이런 또 사실은 요새 퓨전을 저도 하고 있지만 새로운 것을 이렇게 접목해서

0: 이게 건조하거나 날이 더우면 이렇게 터질 때가
1: 아,
0: 있거든요.
1: 네.
0: 임금님 앞에서 한다 그러니까 더 신경 써서 이제 줄을
1: 맞아요.
0: 손보았고 가셨겠죠. 근데 줄이 그렇게 4개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8줄로, 그러니까 8개의 궤 위에 있는 8줄로도 훌륭하게 연주를 했더니 임금님의 감탄을 하시면서 너를
1: 와.
0: 이제부터 팔계라고 불러야 되겠다고
1: 네.
0: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팔계라고 부르시니까 본인도 이제 이름을 개명하셔가지고 그 이름 모두 이제 팔계라고 불렀다고 해서 이제 이 박팔계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개명을 하시고
1: 네.
0: 박팔계로 널리 알려지셨어요.
1: 와, 이게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사하신 이름이시네요.
0: 그쵸.
1: 와,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명인 명창이었나 하는 거를 또 짐작해 볼수 있는데요.
0: 네네.
1: 이 박팔계 명창 명인이 남긴 음원이 얼마나 있나요?
0: 제가 그 박팔계

0: 선생님 음원을 한참 찾았었는데, 다행히도 그 자손분이 2022년도, 3년도에 이렇게 두 곡을 주셨어요. 세타령하고 백구타령을. 그래서 이두 곡을 제가 이제 복원하고 체포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 박팔계 병창단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정기 공연 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1: 아, 그러시군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선생님께서 박팔계 가야금 병창 보존회도 만드시고
0: 네네.
1: 병창단에서 이제 복원한 노래도 연주를 다시 하시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박팔계 선생님이 어쨌든 음반을 남기신 게 있으니까
0: 네.
1: 실제 그때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선생님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0: 당황스러웠어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유성기 복원 음반이 지직지직지직하고
1: 네.
0: 속도도 빨랐다 느렸다 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약간 술 취한 사람 이런 느낌이에요.
1: 네.
0: 황황하게 이런
1: 맞습니다.
0: 느낌이에요. 그래서
1: 예.
0: 이 가사를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판소리했던 뭐 염계달 선생님이나 뭐 소리도 그렇고 병창도 그렇고 우리가 소리하기 전에 짧은 단가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1: 네.
0: 단가를 듣거나 아니면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풍이나 이제 이렇게 느낌을 좀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백구가라는 이제 박팔계 선생님 남기신 단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1: 네.
0: 백구가를 준비해봤습니다.
1: 네. 너무너무 귀한 소리일 것 같습니다. 박팔계 소리를 복원하셔서 병창으로 다시 부르고 계시는 백구가 오늘 첫 곡으로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 병창의 서일도 장구에는 김준모입니다.

0: 느낌도 있고 네. 약간 미녀 느낌도 있어서 아주 매력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단가를 부르면서 원래는 타령이라고 하거든요. 배구 타령이라고 하는데 타령 느낌도 아니고 네. 아,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1: 좀 편안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음폭이 네. 크지 않아서
0: 그쵸.
1: 네 편안하고 좀 담백한 느낌이 좀 있는 그런 배구 타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귀한 소리 들었는데요,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안숙선, 안옥선 선생님, 또 이영신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셨고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이시고요. 네. 또 오늘 특별히 장구반주를 맡아주신 김준모 선생님은 일통곡법보존의 충북 지회장을 맡고 계시네요.
0: 네.
1: 네. 그러면 선생님 소리하실 때 주로 이렇게 짝이 맞는 반주자이신가요?
0: 네, 저... 김준모 선생님하고 같이 팀도 하고 있고 또 네. 저희가 이렇게 클래식하고 또 같이 하는 팀이 있어요.
1: 네. 어떻게 소화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0: 다들 막 되게 바쁘겠는데 바쁘긴 한데 사실 이건 생존이거든요.
1: 네.
0: 이게 국악이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뭐 시간 및 뭐 경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공연도 없고 이제 저희 제자들이 졸업하고 나서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1: 네.
0: 요 이제 지금 설도 아이들 활동하는 그 위에 친구들은 지금 이제 그만둔 친구들이 많아요.
1: 네.
0: 사실 이건 생존이거든요.
1: 네.
0: 이게 국악이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뭐 시간 및 뭐 경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공연도 없고 이제 저희 제자들이 졸업하고 나서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1: 네.
0: 요 이제 지금 설도 아이들 활동하는 그 위에 친구들은 지금 이제 그만둔 친구들이 많아요.
1: 네.
0: 근데 다 하고 싶지만 공연이 없고 활동할 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일을 벌린 거를 이제 우리 제자들이나 또 국악하는 친구들이랑 좀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두드려보고 저희 이런 활동을 하는데 좀 불러주십시오.

0: 판소리, 병창, 민요하는 친구들, 성악하는 친구들 다 모아서 저희가 지금 합창단도 또 준비하고
1: 와,
0: 있고, 그래서
1: 네.
0: 뭐 사람들한테 좀 재밌는 걸 계속 좀 신기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1: 어떻게 하면 좀 대중 속으로 이 구악이 다가갈까?
0: 그렇죠.
1: 일단 그것도 있고 생계 문제도 일단 있고
0: 그렇죠. 네.
1: 또 사실은 지역에 국악 자원이 많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작년에 그 영동에서 국악 엑스포도 있었잖아요.
0: 네.
1: 이렇게 막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국악을 알릴까를 요즘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데
0: 그렇죠.
1: 청주가 이제 우리나라 중심이 가운데 폭 들어가 있기도 하고
0: 네.
1: 또 국악의 악성들이 또
0: 네.
1: 그곳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 지역에서 하실 일이 더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뭐
1: 네.
0: 중고째, 고째 연구하시는 선생님들도 우리 충북, 충남 이렇게 합쳐서 금강 유역에서 사실은 판소리가 발생을
1: 맞습니다.
0: 했다.
1: 네.
0: 그다음에

0: 이거는 기존에 서울에도 없는 네.
1: 네.
0: 판소리, 병창, 그다음에
1: 모두 모여서
0: 민요 다 모여가지고, 예,
1: 종합
0: 그래서
1: 오케스트라처럼. 네.
0: 이 안에서 근데 음색이 달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그 안에 밸런스를 잘 맞춰서 우리 국악적인 색을 많이 드러내면서도 합창의 기본 요소인 이제 화음 넣는 거를 좀 이렇게 잘해서 기존에 없던 합창을 좀 세상에 내놓고 싶은 게 이제 바람이고요. 또 서율도 아이들은 저희 좀 이렇게 좀 신나고 대중들이 이렇게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곡을 좀 만들어서 올해 음반을 좀 작업하고 싶고, 박팔계 병창단은 얼마 전에 그 한예종에서 병창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배연영 선생님께서 박팔계 선생님의 사냥가를 이렇게 사냥할 때그 사냥가를 또 이렇게 발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서 공연 보고 음원도 받아와서 이것도 또 이제 복원하는 작업을 또좀 오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너무 바쁘시고 할 일...

간다. 놀보란 놈, 공연은 재저질러 놓고 제 손수 무한어여 허는 말이 더 괘씸하더가. 욕망스럽게 여봐라 흥부야, 네가 형제가 윤기를 알거든 네 계집 버려라. 내가 세장가 들여주마. 계집이 집구석에서 내주장을 하면 그놈의 집구석은 망하는 법이니라. 버려라 버려. 그건 그렇고 또 내가 니기 할 말이 있어. 형님 무슨 말씀이시오이까? 내가 근래 듣자하니 네놈이 밤낮으로 자식들을 앞세우고 도적질을 잘한다니 네 말이 분명하지. 흥부 기가 막혀 형님에게 웬 말씀이오? 선영에서 시키지 않고 배우자를 도적질을 어찌한단 말씀이오? 내 이놈아 듣기 싫다. 그러면 이 가산과 이 재물이 길조길석에 다 어디서 났단 말이냐? 내 놈을 잡으려고 우영문 출사들이 볼 때 같이 나섰다니 그 안이 딱 큰 일이냐? 사이에 지착하였으니 네 놈은 잔말 말고 전지 누설할 것 없이 세간과 전담 문서이며 돈께 곳간 쇳대까지 내게다 맡겨두고 처자를 거나리고 멀리 도망가서 10년만 안정하고 잠자코 피신타가 이곳이 무사타고 내가 기별을 하고 그들랑 그때 돌아오도 거여라. 10년 아니라 100년을 있다 오더라도 네 재물에다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놈이다. 흥보가 저희 형 속을 아는지라 형님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그 부자 된 전후 내력을 낱낱이 말을 하니 놀보 듣더니만 아니 그래 제비 다리를 부지름은 박씨를 물어와. 부지런 것이 아니오라. 그놈이 날기 공부하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을 통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없지. 무슨 도적질을 했사오리까? 놀보 가만히 듣더니만은 그 안 떨어지면 어쩔 것이냐? 다리를 부질러야지. 그건 그렇고 저 운목에 벌근 장롱, 저게 무슨 장롱이냐? 형님 그게 화초장이 옵시다. 화초장이요? 그 이름 한번 좋다.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근 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도 꺼내지 말고 저 장롱 날 돌아. 아, 예, 그리하시지요. 흥보가 명주 한 피를 꺼내다가 질빵거려 내놓으니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 뒤 원체 이놈이 이짐이 허한 놈이라 화초장을 잊어버릴까 봐 입으로 주워 섬김이 오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오늘 걸으면 잘 왔구나. 대장부 한 벌거둠에 화초장기 하나가 생겼구나.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또랑 하나를 건너뛴다. 여기가야 솔찬히 미끄럽단 말이야. 가만히 있자. 옳지. 간신히 건너누워 초장화 장화초 왔다 이것을 잊었다. 허허 이것

나 아 이거 이거 셈 무엇이냐 가까 보여서 내가 죽었구나 어이구 이것이 무엇이냐 이놈이 이것을 뒤집어 붙이면서도 모르던 것이었다 초하자

앞으로 들어가요. 여봐라 얘 팬이에요.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이라고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나 와 영접하는 게 도리월치. 좌이대 사가 왠지인가 해라 윤현 조망하라. 돌봄만 우린다 온다. 돌봄만 우린다 와. 인간 무신 줄래 몰랐소. 대 잘못되었소. 들어갑시다 이곳이 어디 와.

0: 너 어디서 났소?
1: 흥부가 과연 부자가 되었어?
0: 아이고 참으로 부자가 되었어요?
1: 그런데 제비 땀에 부자가 되었대야. 그런 게 나도 오늘부터 제비를 좀 많이 길러야 되겠어. 그날부터 잡비 헐째 신잘 삼는 사람들 올 10여 명 골라다가 매일 싹전 석량씩 삼시 먹고 술 담배 착실히 대접하여 외양 더금의 장여운도 온 신삼을 잘 볕집을 여러 짐 들여다가 제비집 수백 개를 밤낮으로 만들어 안채 사랑채 행랑 곡간 서당 별당 뒷간이며 앞뒤 접어들 부석건 빈틈없이 달아놓고 그래도 부족하여 제망건 당에다가 풍잔 달듯 달아쓰고 아무리 기다려도 제비가 아니고 내 제비 땀에 환장되어 상사병기 일어나서 만물을 사랑해도 제비자 드는 것만 꼭 사랑으로구나. 길짐생은 끝이 같아.

우리나라 인간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계시다가 고인이 되신 동초 김현수 선생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는 바 도저히 저희 선생님 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되든지 안 되든지 흉내라도 한번 내보던 것이었다. 이때 준줄 삼가고 연자나 이런 펄펄 제비물로 나간다. 제비를 후리로 나간다. 복힛 신대신 금으로 해국의 척을 들어매고 망당산으로 나간다. 이편은 우두봉 저편은 좌두봉 건너봉 맞은봉 좌우로 칭칭 둘러난디오 아이디와

0: 나 연비야 전에 소대에 보아도 제인
1: 흥숙 명창의 흥보가 11번째 시간으로 흥보가 중 놀보 화초장을 얻어 돌아오는 대목을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반
0: 천일 황행어 꾀꼬리만 보아도 제비인가 의심하고 저기 가는 저제비야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천화 이게 지은 집이로다 화급 도원장이라 내 집으로 들어오느라
1: 양귀비까지 얻어 큰 부자가 됐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배 아픈 놀보가 찾아가 사정을 듣고 화초장 하나를 거의 뺐다시피 하여 가져왔지요.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오다가 이름을 잊어버려 엉뚱한 이름을 둘러대는 모양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오종숙 명창의 동초째 흥보가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3: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2: 세상의 모든

0: 나만 나쁜 사람 된 것 같아서 내가 억울해서 죽겠어. 아이고 이놈이 얼마나 흉한 놈인지. 판사님도 AI 아첨 타령 좀 들어. 자존감 관리는 중요한 투자 라면서 잘했대. 나 많이 안 쓰고 육전 조금 하고 보고. 잘못된 판단에도 맞습니다. 맞장구요. 도덕적인 해이에는 그럽니다. 부처객이. 아니 이렇게 AI 행실이 요따구니까 나처럼 이렇게 순수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지. 안 그러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재판사님 아유 재편 좀 대주세요. 네? 아 그럽니다. 부처객이. 아니 이렇게 AI 행실이 요따구니까 나처럼 이렇게 순수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지. 안 그러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재판사님 아유 재편 좀 대주세요. 네?
1: 네. 아이 참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재판사님께 현명한 판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연구의 현장 박정경입니다. 조선 후기에 성행했던 판소리에는 12마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5바탕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죠. 전통 판소리는 권선징악, 충요와 사랑이야기까지 담고 있어서 언제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한 고전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만들어진 시기가 조선 후기다 보니 작품의 배경이나 표현 방식이 지금 우리 시대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에 비해 창작 판소리는 근현대의 역사나 문학을 소재로 하고 있어서 전통 판소리보다 조금 더 공감하기 쉽고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연구의 현장에서는 가까운 과거에 벌어진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창작 판소리, 증언 판소리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1: 윤봉길 우리 의사가 거사하시고 잡혀느니 일본 헌병 고초 끝에 역시 분사하시는구나. 윤봉길 우리 의사 거사하시고 잡혀느니 일본 헌병 고초 끝에 역시 분사하시는구나. 윤봉길 씨가 순사하신 것을 잠들었던 국내 동포들이 깜짝 놀을 때 깨워주고 온 세계가 우리 동포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으니 장

일본 제국이 제 무덤을 파고 나니 진주말에다가 습격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일제 탄압 착취 날 강도의 취상을 봐라. 우리의 말을 없애려고 일본 말을 가르치고 유구의 역사 없애려고 일본 성을 속여가며 문화예술을 말살코 적 가진 흉계의 가중업이나 공출이라는 명목 붙여서 양곡을 싹싹 긁어가고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

전 세계를 뒤덮던 제2차 대전이 끝을 맺자 일제가 패망하니 8.15 해방이요 광복의 기쁨이로구나. 이 기쁨 이 감격을 의이다 말하리옵고

중혼담발 알로 새기어 감사.

네, 창작 판소리 열사가 중 광복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소리에는 박동진, 북장단에는 김득수 명고였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국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찾아서

0: 이정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교수님 우리 연구의 현장 처음 나와주셔서 선생님 어떤 연구 어떤 활동 하는 분이신지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서강대 국어국문학과에서 우리나라의 고전소설, 판소리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오신화, 심청전 이런 작품들이 주요 연구 대상이고 한국 고소설학회, 또 판소리학회, 한국 고전연구학회 등등 이런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고소설, 고전소설, 또 판소리 이런 거 연구하시면 항상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변에 늘 두고 사실 것 같아요. 재미있는 연구 분야인 것 같습니다.
1: 실은 네, 재미가 있으면서도 남다른 해석을 이제 내야만 하는 좀 압박감이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0: 네. 네, 그냥 단지 재미로 읽을 수가 없고 재미로만 접할 수가 없고 이걸 뭔가 분석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군요. 네, 선생님 내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혹시 5.18 광주민주화운동 어떤 기억, 감정, 소회 이런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 네, 저는 지금 실은 이렇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라디오 대담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낯섭니다. 고등학교 때는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네. 그 청문회가 있었고 그때 전두환 씨가 증언을 하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막 그 명패를 집어넣던 것을 텔레비전으로 봤던 그런 예,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1: 대학 가서는 5월 달만 되면 그 광주항쟁에 대한 비디오를 이렇게 집단으로 시청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나 장면이 좀 끔찍해서 네. 보다가 이제 다 못 보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0: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좀 축제 분위기도 아니고 아주 좀 엄정한 그런 네, 분위기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진흥원 원장으로 계시지만 네, 네. 그런 관료적인 면모보다는 문화 운동가로서 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면모가 있었고 뭐 그다음에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제 분석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1: 네, 네. 아이고. 임진택 선생님의 어떤 이제 좀 축하 혹은 기념하는 자리였을 텐데 역시 연구는 연구군요.
0: 그렇죠.
1: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임진택 선생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청취자분들께
0: 강산제, 심청가, 또 김세종제, 춘향가 등을 사사를 하게 됩니다.
1: 네.
0: 이렇게 갑자기 엘리트 코스로서 이제 사회에 이제 나가지 않고 광대의 길을 걷게 된 데에는 이분만의 독특한 사연이 있습니다.
1: 네네.
0: 원래는 1974년에 그 봄쯤이죠. 민청학년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이제 그 감방장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수감되어 있는 그 방에 그 방장이 예. 하루는 오락 시간을 갖자 그래가지고서 너는 대학 나왔으니까 뭐 좀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외우고 다녔던 시가 김지하의 소리 내력이라는 그 담시가 있었습니다.
1: 네, 네.
0: 이것을 판소리조로 그냥 이제 외워서 그 들려줬더니 그 감옥에 계신 분들이 되게 감동을 받았나 봅니다.
1: 네.
0: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우연히 정권진 명창의 판소리를 듣게 되고 또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나는 판소리를 민중의 어떤 문화 운동의 강력한 도구로 삼아서 일생을 바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1: 네, 네.
0: 그리고 평생을 그 길을 걷게 된 그런 분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김지하의 담시를 제재로 삼아서 소리 내력, 똥바다, 오적 등을 판소리로 불렀고 이게 대단한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1: 네네.
0: 대학가 순회 공연뿐만 아니라 해외 공연도 해서 똥바다 경우에는 정말 수백 회 공연이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몇 년인가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똥바다 공연을 했는데
1: 네네.
0: 5천 명 넘는 청중이 네. 운집을 해서 공연을 감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후에는 90년대에는 이제 김지하 담시에서 독립을 해서 스스로 작사 작창을 한 증언 판소리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5월 광주 또 윤상원가 뭐 이런 작품들을 냈고 2010년대부터는 백범 김두 또 다산 정약용 등 위인들을 선양하는 위인 판소리
1: 네.
0: 창작 판소리를 지금 내고 계십니다. 그 판소리 사적으로 보자면
1: 네.
0: 오늘날 판소리가 구태의연한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의 고민을 풀어낼 수 있는 현재 진행형 예술로

0: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산 정약용을 비롯해서 세계인 장보고, 전태일, 안중근, 그리고 최근에는 2022년에 녹두장군 전봉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합쳐서 위인 판소리 정도로 지칭을 하게 됩니다.
1: 네네. 와, 정말 최근까지도 이 창작 작업을 하고 계셨군요.
0: 맞습니다.
1: 제가 지금 이 위인 판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 위인 전기를 좀 많이 봤던 세대인데, 와, 이거 위인 판소리 이런 것좀 많이 활성화되면 어린이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위인 판소리 좀 땡깁니다.
0: 아, 네.
1: 자, 오늘 이야기하게 될 판소리, 바로 증언 판소리라고 분류하신 5월 광주와 윤상원가입니다. 어떤 작품인지 일단 간략히 내용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 네. 이제 두 작품이 어떻게 해서 창작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네.
0: 5월 광주는 1990년 5월 광주에서 비공개로 초연이 된 창작 판소리입니다. 이름처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끝나게 되었는지를 사실적으로 증언.

0: 곡입니다.
1: 아, 네네.
0: 두 분의 영혼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노래가 되겠죠. 이런 작품들, 즉 5월 광주와 또 윤상원가는 임진택의 창작 판소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네네.
0: 첫째는 그 이전까지는 김지하의 담시를 원작으로 삼아서 작창만을 했다면
1: 네.
0: 이때부터는 스스로 작사하고 작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 네.
0: 작품에 대해서 온전한 창작 주체로서의 총괄성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된 거죠.
1: 네.
0: 두 번째로는 김지하의 담시들은 허구의 내용이라면 이것들은 사실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사실 지향성을 띠게 되고 이거가 이 증언 판소리 작품의 성격을 이제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품의 길이가
1: 네.
0: 꽤 깁니다.
1: 아,
0: 그러니까
1: 네네.
0: 전에 김지하 담시들은 한 30분, 길어야 60분 정도 했는데
1: 네.
0: 이 작품부터는 5월 광주가 90분, 윤상원가는 120분. 그러니까
1: 네.
0: 전통 판소리 수준의 이제 그 분량으로 봤을 때는 거의
1: 그러네요.
0: 이제 비싸게 됐는데

0: 여러분은 지금 박정경 국립남도국가 권장이 진행하는 연구의 현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에서 울려 퍼졌던 음악, 임을 위한 행진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임진택 창작 판소리에 대한 문학적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논문을 발표하신 서강대학교 이정원 교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표현상의 특징인데요. 아까 왜 이 논문들이 발표됐을 때 그 현장이 상당히 학술적으로 좀 냉정한 입장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부터 그 이제 논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아까도 뭐 그렇게 썩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상의 특징은 이들 작품이 판소리 사설로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네.
2: 그래서 판소리 사설은 연행의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소설하고는 다른 표현상의 특징을 지니기 마련입니다.
1: 네네.
2: 대표적으로 긴장과 이완의 반복, 창자의 거리 조정 방식, 장면 극대화 뭐 이런저러한 특징들이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긴장과 이완의 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2: 판소리는 창과 안일이가 교차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창과 안일이가 교차가 되면 창자나 청중은 이야기 세계에

0: 대해서 몰입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그래서 긴장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이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증언 판소리에서도 창과 안일이의 교체를 통해서 이야기 세계에 대한 청중과 창자의 어떤 거리를 조절하는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네.
0: 가령 그때요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의 강경 소장반은 이미 정권 찬탈의 야욕을 굳히고 뭐 이런 식의 발화라든가
1: 네.
0: 광주항쟁의 주체 세력은 학생에서 시민으로 그리고 노동민중으로 옮겨 가꿨다. 뭐 이런 진술은 서사 전개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거나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복잡하게 전개될 앞으로 전개될 사건 전개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1: 네.
0: 또 다른 예를 이제 보자면 계엄군을 증강 배치시킨 뒤 평중머리로 얼룩무늬 공수부대 하면서 이렇게 척척척 내용이 나가고
1: 예.
0: 또 윤상원이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방황을 하는 뒤 중중머리로 천성이 놀기를 좋아하여 어쩌고저쩌고 쭉 나가게 됩니다.
1: 예.
0: 이런 것들은 보통 판소리에서는 거동보소라고 이제 지칭이 되는 발화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이제 장면 묘사가 창으로 진행되기에 앞서서 개념적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수용에 대한 청중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것들은 전통 판소리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고 이것이 이 판소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네.
0: 두 번째로는 아까 긴장과 이완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창자의 거리 조정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판소리 판에서 창자는 이야기를 서술하는 서술자이자 또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자 또 관계

0: 이 판소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두 번째로는 아까 긴장과 이완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창자의 거리 조정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판소리판에서 창자는 이야기를 서술하는 서술자이자 또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자 또 관객과 소통하는 광대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 네, 네.
0: 이에 따라서 소리꾼의 발화는 이제 소리꾼의 이제 말이죠. 이거가 지금 소리판에 있는 광대와 청중이라는 일반 이제 보통의 정체성으로서 대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소리 소리판을 가다 보면은 이제 공연을 하다가 소리꾼이 아, 나 물 좀 한 잔 먹고 할게요. 라든가
1: 네, 네.
0: 아이고 오늘 청중들은 참 배운 사람이야. 뭐 추임새가 좋아. 뭐 이런 말을 한다. 이런 예. 것들이 대표적인 사적 시점의 발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예.
0: 자, 그런데 이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이야기 세계, 이 소리판에 대한 청중들의 몰입과 또 어떤 관조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조정을 해서 어떤 예술적인 체험을 보다 밀도 있게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이 5월 광주나 윤상원가에서도 이러한 시점의 조절이 잘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항쟁 때에 전 옥주라는 분이 했던 가두방송을 재현하는 장면이란 장면에서
1: 네.
0: 소리꾼은 서술자에서 전 옥주라는 인물이 되고 실제 가두 방송처럼 발화를 합니다. 그 대목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요 어떤 여인 하나가 확성기를 들고 외치며 다니는데 시민 여러분 우리 광주 시민을 몰살하려는 계엄군 놈들을 몰아냅시다. 우리는 맨주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 여인이 바로 광주항쟁의 여걸로 알려진 전옥주라는 여인이라 이런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1: 네. 실제로 그렇게 방송하듯이 네, 표현을 한다는 거죠?
0: 예, 예, 예. 네. 방송하듯이 하게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런 진술은 5월 광주에서 여러 번 쓰입니다. 시민군 대표의 연설도 마치 실제 대표가 이 시민군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연설하는 것처럼 그 창과 안일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청중은 실제 광주 항쟁의 한 가운데에서 그 항쟁의 일부가 되어서 항쟁에 참여하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효과를 이제 증언의 단순한 청취자에서 그 증언 현장의 참여자로서 청중이
1: 네.
0: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발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네요.
0: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방금 전에 들었던 그 님을 위한 행진곡 같은 경우에는 소리꾼이 청중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면서 따라 부르게 유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서술자나 아니면 등장인물이 아니라 소리꾼 자신의 시점에서 말을 한다는 점에서 사적 시점의 발화이고
1: 네.
0: 시민으로서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노래를 광대와 또 청중이 함께 부름으로써 광주 민주화 운동의 수혜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 공감하고 서로 연대하는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1: 네.
0: 이처럼 5월 광주는 다양한 시점을 활용해서 청중을 증언의 청취자에서 항쟁의 참여자 나아가 항쟁의 계승자로 바뀔 것을 유도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1: 네네. 판소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그런 표현의 방식들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해서 증언 판소리를 만들었다. 그런
0: 맞습니다.
1: 말씀을 주신 건데 그런 만큼 생생하게 그 현장을 경험하는 느낌을 관객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건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0: 주신 건데 그런 만큼 생생하게 그 현장을 경험하는 느낌을 관객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건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5월 광주 이 민주화 운동만 해도 그렇게 막 조선 후기 말기만큼 먼 과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고 변형할 수 있는데 한계도 있고 제약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떤지요?
1: 네. 아, 되게는 아, 오히려 사실을 좀 드러내고
0: 네.
1: 무엇이 있었는가 보다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문학적인 재구성 작업이 더 그 강력하게 수행이 됐더라면 논리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더 완성도가 높았을 텐데
0: 네.
1: 오히려 사실에 대한 강박적 증언 때문에 표현이나 그 내용에 대한 전달은 정확하지만
0: 네.
1: 현대의 독자들이 몰입하는 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들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0: 네네. 역시나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뭔가 더 예술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 이런 걸 가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창작 판소리 5월 광주와 윤상원가 다음으로는 이야기 세계의 특징이라고 또 이 논문에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이야기 세계의 특징은 말 그대로 판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청중들이 머릿속에 그리게 되는 이야기 세계. 이야기 세계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5월 광주의 이야기 세계는 기본적으로 증언 판소리가 제시하는 이야기 세계가 과거의 세계인데 실제였음을 주장하는 것이 목표인 과거의 세계입니다.
0: 네, 네.
1: 또 소리꾼에 의해서 그 과거와 현재와의 관계가 확정되는 이야기 세계입니다. 예를 들면 전두환, 박정희처럼 실존 인물이 나오고 또 실제의 사건들이 나오면서 그 과거가 오늘날 우리 현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이미 확정되어서 제시되는 그런 이야기 세계입니다.
0: 네네.
1: 그러한 이야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은 좀 몇 가지 또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등장인물들이 긍정적인 인물이거나 부정적인 인물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0: 아, 네.
1: 어떻게 보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싶기도 한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긍정을 하더라도 조건부로 긍정을 하거나
0: 네,
1: 반대.
0: 네.

0: 소강을 할 것인가, 더 투쟁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의견 대립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의견 대립만 있지 인격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전통 판소리를 생각해 보면 이거가 매우 좀 단순한 구도라는 걸알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나는 연려가 되겠다, 이도령에 대해서 절개를 지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할 적에 월매나 또 왈자패들이나 맹인 점쟁이나 다 꿍꿍이가 있어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심지어 왈자나 맹인 점쟁이는 이 숭고한 춘향이를 성추행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현실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 여러 이기적인 사람들의 입체적인 면모가 그려지면서 이 이야기가 다루려는 사안 가치가 실제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5월 광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해진다는 것이죠. 그럼에 따라서 인물들의 내면도 빈약합니다. 이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 역사에서 광주 시민들의 내면이 부족했다는 게 아니라 5월 광주에서 그리는 그 형상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행위를 하는지 행위 동기는 있어요. 가령 누나가 계엄군에게 학살을 당했다, 나는 복수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행위 동기죠. 또 계엄군 놈들은 나쁘다, 뭐 어쨌든. 하지만 이것은 행위 동기이지 인격적 사유는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심청전에서 심청이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파는 것은 가격이 맞아서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만한 더 근원적인 인격적인 사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효심 때문에 몸을 파는 게 아니라 효를 실천해야만 하겠다라는 자기의 인격적인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가 죽었다고 해서 누구나 죽음을 각오하지 않아요. 전두환이 살인마라고 해서 누구나 죽음으로 이것을 고발하려 하진 않아요.
1: 그렇죠.
0: 결국은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할 때에는 보다 더 근원적인 그 사람의 한 인격으로서 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더 탐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이것도 어쩌면 이 작품이 사실지향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 그걸 파헤쳐서 한 인간 개인을 뭔가 이렇게 조명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 또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결국은 사건 중심으로 다루다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그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말하기 쉽지만, 왜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다 보면 결국은 허구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아마 임진택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1: 아휴, 역시 증언 판소리 또 아주 좀 가까운 근대 근현대의 그런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는 상황입니다. 음악을 한곡더 들어볼 텐데요. 사실 우리 교수님께 대담을 좀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저희가 들었으면 하고 여쭤봤더니 음악을 더 듣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 광주 중에서 한편 이 날짜로 이때여 윤상원은으로 시작하는 대목인데요. 소리에는 임진택, 북장단에는 이기호가 함께합니다.
2: 한편 이 날짜로 신현악 내각이 사임하고 테레비와 라디오에서는 광주 사태를 왜곡하여 계속 선무 방송을 내보내니 고립된 광주 시민들은 더욱 울화통이 터질 적에
3: 그렇지.
2: 이때여 윤상원은 들불약을 중심으로 문 앞에 합류하여 투사회보를 제작할지 문안작성조에 필경조 등사조에 배급조 나누어서 투쟁 소식을 알려주고 행동 지침을 전달, 궐기대회 홍보하고 투쟁구를 제공.

0: 로 들은 판소리 5월 광주 중 한편 이 날짜로 잇대어 윤상원은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창작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5월 광주 윤상원가에 대한 작품 분석 그리고 우리 서강대학교 이정원 선생님의 분석 내용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자, 이 증언 판소리다 보니까 어떤 인물에 대한 입체적인 어떤 조명 또 조금은 이렇게 좀 단편화된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서술이나 묘사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1: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물의 내면을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느냐 이 문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냐 에 대한 어떤 철학 관점이 그 투영되는 그런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인물도 행위 동기는 충분하지만 인격적인 사유나 인격적인 개별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0: 네.
1: 부정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0: 네.
1: 계엄군의 경우에는
0: 네네.
1: 정권 찬탈의 야욕을 지닌 전두환의 지시를 따르는 살기 등등한 어떤 기계, 소모품 뭐 이런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0: 네.
1: 비인격적인 존재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0: 네, 네.
1: 정말로 그 당시에 계엄군의 속마음이나 어떤 내적인 갈등이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0: 네.
1: 분명히 그들에게도 내면적인 사유가 갈등이 있었을 텐데
0: 네, 네.
1: 그런 것들은 이제 무시가 되고 있죠.
0: 아, 그러네요.
1: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에 대한 사건 중심으로 증언을 하려다 보니 벌어진 일이고
0: 예.
1: 저는 이렇게 그 인물 내면에 대한 탐색이 부족해진 결과는 이 작품이 매우 시의성이 있고 90년대까지는 굉장히 인기를 끈 작품이지만 오늘날에는 별로 공연이 되지 않는
0: 네.
1: 또 대중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작품이 되게 된 결정적인 사유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아, 네, 네.
1: 서사에서는 모순, 이중성, 흔들림 뭐 이런 것들을 지닌 인간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만약에 어떤 인간이 선이든 악이든 하나의 도덕적 자질로만 충만해서 다른 혼탁한 감정이나 이념적인 혼란이 없다면
0: 네.
1: 그의 도덕적 또는 반도덕적인 행위들은 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본능의 추구라고 이해가 돼요.
0: 네.
1: 따라서 그는 위대하다거나 본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라 또 본받을 만한 인간이라거나 반면 교사의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선행이나 악행은 고기를 좋아한다든가

0: 어떤 선택을 하기까지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면서도 보편적인 인간이 겪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인 거고 이것을 매개로 우리는 그 인물에 대해서 흔들리는 인간의 선택에 공감을 하고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삶과 연계할 수 있는 공유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 맞네요. 네.
0: 흔들리는 인간이야말로 서사와 이야기와 수용자를 연결해 주는 보편적인 매개체가 될 터인데
1: 네네.
0: 5월

0: 이야기 세계를 대상으로 창자와 청중이 소통하는 예술이죠. 그래서 예술 매체로서의 면모란 판소리 사설이 품고 있는 예술적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네.
0: 증언 판소리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내용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실체입니다. 이때 이러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사람은 소리꾼이겠죠. 이 소리꾼은 이 실체를 증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증언의 내용이 사실이기도 해야겠지만 증언자가 증언의 사명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언자로서 소리꾼에겐 올바른 역사관이나 세계관을 견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1: 네.
0: 실제로 임진택 선생님은 그러한 어떤 소리꾼의 사명에 대한 어떤 자각을 여러 당신의 글들에서 이제 많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자는 단순히 발신자가 아니라 어떤 이념적인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 네, 네.
0: 자, 발신자가 누구인지 봤다면 또 증언의 내용으로서 이야기 세계는 과거의 세계이자 실제의 세계입니다. 또 증언할 필요가

0: 이렇게 나옵니다.
1: 네.
0: 이 싸움은 분명 패배요, 전멸당한 것이지만 그냥 이대로 총을 놓고 항복하기에는 지난 항쟁이 너무나 장렬했다. 항쟁을 완성시키자면 누군가 여기 남아 도청을 사수하다가 죽어야만 한다. 나는 그 길을 택하리라.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마지막 공격을 앞두고 도청에 남은 윤상원의 독백입니다.
1: 네.
0: 윤상원은 결국 항쟁의 의미가 정권 찬탈의 야욕과 그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선명하게 남겨지는 데 있다고 자각하고 자신의 희생으로서 이것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현실에서 윤상원은 죽지만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감은 확산이 됩니다. 이처럼 증언 판소리의 이야기 세계는 비장미와 숭고미를 띠게 됩니다.
1: 네, 네. 아, 좀 숙연해집니다. 네. 어쨌든 증언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저는 좀 아주 큰 의미, 그리고 물론 예술적으로나 판소리로 바라봤을 때 어떤 공연물로서 바라봤을 때 그런 한계점은 있지만 분명히 가치가 있고 이것이 반드시 또 다양한 방식으로 또 재창조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5.18 민주화 기념일 하루 앞둔 일요일인데 또 아주 직접적으로 그 이제 일을 다룬 작품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연구의 의미 그리고 우리 교수님의 소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0: 네. 제가 증언 판소리는 증언의 목적을 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 네.
0: 그 약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그렇다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어떤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넘어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이 작품은 그런 보고서의 요약본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0: 작품이라는 점에서 네. 단순한 요약본으로 볼 수 없고
1: 아유, 그럼요. 어,
0: 네. 예술 매체로서 판소리의 힘을 네, 네. 발휘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진도 북춤과 예인 박병천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창작 판소리 5월 광주 중에 이때여의 전통을 이어간 거기 때문에
0: 아유,
1: 당연히 이 작품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연구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교수님의 연구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이정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판소리가 정지된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예술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언 판소리를 통해서 확인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깊은 상처로 남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모두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연구의 현장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투박한 붓가락 속에서 찾아낸 아름다운 춤, 진도 북춤과 예인 박병천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창작 판소리 5월 광주 중에 이때여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하는 계엄 포고를 바란다 대목 띄워드립니다. 임진택의 소리
2: 이길 벌은 설렁지려다. 그렇지. 계엄 포고를 바란다. 계엄 포고를 바란다. 일체의 정치 활동 중지한다. 정치의 목적의 집회는 옥내외 막론코 금지.

유언비어 유포민 날조는 엄지.

공감은 다정한 시선으로 사람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환하게 볼 수 있을 때 닿을 수 있는 어떤 상태다. 사람의 내면을 한 조각 한 조각 보다가 점차로 마음의 전체 모습이 보이면서 도달하는 깊은 이해의 단계.

공감은 다정한 시선으로 사람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환하게 볼 수 있을 때 닿을 수 있는 어떤 상태다. 사람의 내면을 한 조각 한 조각 보다가 점차로 마음의 전체 모습이 보이면서 도달하는 깊은 이해의 단계가 공감이다.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 중에 읽어봤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공감하며 안다고 생각했다가도 사실은 그 사람 마음의 한쪽 면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문득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양의 달빛 수련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7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타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한 사람도 있지만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한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린 아직도 혼자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달력 제작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행동으로 이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5월 3일 일요일이었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거 또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뭐든지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저희 다시 듣기 되거든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어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께 이거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요런 거 참 좋은 것 같아 하시면서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재방송도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 재방송 있으니까 요것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수아의 소금 연주 즐거운 생각 듣겠습니다.

0: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네, 연애라고 하면은 비장애인의 한국 국적의 이성애자들의 2030의 비슷한 계층의 관계만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연애로 제안을 하고 권장하는 점에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1: 우리 편집장님 개간 홀로랑 연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0: 거의 그렇게 됐죠. 국가와 네. 결혼한 왜냐면, 여왕처럼.
1: 네, 왜냐면은 13년 동안 혼자 네. 글 쓰고 편집하고 발행하고 유통시키려면 거의 그 아주 최전성기 연애처럼 하지 않으면 안 네. 되는 거잖아요.
0: 사실 그래서 이름은 개간인데 네. 1년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1: 네 번 발행하시려면 학교 못 가시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1: 근데 그래도 이름은 개간 홀로로. 네. 우리 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는 거를 너무 당연한 삶의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0: 네.
1: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에 어떻게 질문을 하게 되셨어요?
0: 일단 잡지를 창간하기 전에 네. 제가 그때 25살이었는데 네. 그때까지 연애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한간에는 이제 25살까지 연애를 안 하고 모태솔로면 학이 된다. 남자는 마법을 쓸 수 있게 된다. 라는 그런 농담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요즘엔 잘 안 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유명했는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왜 연애를 안 하냐. 네가 이제 뭐 눈이 없냐 코가 없냐 이런 말들을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설명을 요구받거나 나의 어떤 정상성을 좀 증명하라는 그런 질문을 받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왜 네. 연애를 안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인간이 아니라 학이 된다고까지 하는지 그런 좀 궁금증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연애를 하는 게 정상이고 결혼을 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있으면은 아 잠시 쉬는 중이야 뭐 이렇게 네. 물어본다거나
0: 네.
1: 아니면은 이제 글로 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간 거야라고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지 않아요?
0: 네, 그렇죠. 사실 제가 20대 때는 해마다 덕담이랍시고 너도 이제 연애해야지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솔로 탈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여러 형태 중에 하나일 뿐인데 항상 탈출하거나 개선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으로 여겨지는 거에 전 좀 의문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혼자인 사람을 곧 연애할 사람, 아직 진정한 사랑을 못 만난 사람, 연애를 하기 위해서 개선되고 노력해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넓게는 뭐 비혼의 삶이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정상 체중을 벗어난 사람들한테도 그 몸을 탈출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 어떤 삶은 그 자체로 온전한 현재로 존중받지 못하고 항상 벗어나야 하는 감옥 같은 상태로 여겨지는구나.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됐죠.
1: 근데 사실 있잖아요. 연애하는 거 그거 되게 힘들어요. 물론 재미도 있고 막 좋은데 막 비타민 안 먹어도 비타민 먹은 것 같이 막 힘이 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제가 요즘 20대를 보면 직접 연애하는 것보다 보는 연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뭐 그런 TV 프로그램 굉장히
0: 맞아요.
1: 많잖아요. 그냥 보는 거. 보면서 뭐 얘가 이렇고 제가 저렇고. 그래서 이제는 연애조차도 직접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0: 네.
1: 이렇게 구경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거든요.
0: 그렇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연애가 좀 많이 어려워진
1: 네.
0: 상황이고 그럼에도 인간은 좀 본능적으로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1: 네.
0: 그게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1: 네, 네, 네.
0: 누군가와 굉장히 깊게 연결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우리가 좀 창피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서툴고
1: 네.
0: 어색하고 나도 몰랐던
1: 네.
0: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좀 감당하기에는 또 우리 삶이 너무 피곤하고
1: 네.
0: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좀 안전한 위치에서 그걸 좀 보고
1: 네.
0: 감정은 감정대로 좀 편하게 즐기고 내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는 좀 피하고 싶은
1: 네.
0: 그런 마음들이 좀 연애 예능에 대한 인기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1: 맞아요.
0: 생각도 좀 하게 돼요.
1: 간접 체험으로 그냥 즐겁고
0: 네.
1: 나는 안전하게 있고.
0: 맞아요.
1: 네. 어떠세요? 그 여전히 사람을 관계 여부로 판단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시선을 지금 언제 제일 많이 느끼세요?
0: 사실 일상적으로도 많이 느끼는데 지금은 제가 그래도 이제 연애의 어떤 전성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이가 들었기
1: 네.
0: 때문에 13년 동안 잡지를
1: 아니 근데 요즘에 80도 연애 전성기던데
0: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0: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특정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평가이자 지표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연애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매력적인지 그 나이에 해야 할 경험을 잘 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그런 지표로서 등장을 해서 왜 연애를 안 하냐, 결혼 생각 안 하냐 이런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정상성을 판단하는 문화가 여전히 있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가 저를 볼 때 아, 저 사람 저래서 연애 못하는가 봐 라는 생각을 할까 봐 굉장히 움츠러들고 그럴 때도 솔직히 있거든요.
1: 저는 그냥 제가 저를 볼 때 우스개로 내가 이래서 혼자인 거지.
0: 자존은 재밌죠. 네, 자존 재밌어요.
1: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네. 왜냐면 나 저거 잘 못할 뻔했어. 아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혼자라고 얘기하면 바로 뒤따라오는 말이 항상 외롭지 않아? 이거. 그러니까 혼자가 꼭 외로운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어떠세요?
0: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도식적인 상상 같아요. 아무래도 네. 외롭지 않냐는 질문을 저도 많이 듣는데 네. 그래서 되려 좀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연애하고 결혼하면 안 외로운가요? 그러면 또 쉽게 대답을 못 하거든요.
1: 근데 그분들 항상 그러시잖아요. 둘일 때 더 외로워. 이러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여러 층위가 있는데 결국 인간이 자기는 누구와도 같지 않고

0: 있기 때문에 어떤 본질적인 외로움이 사실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관계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1: 네.
0: 관계로 해소하려고 할 때 오히려 비극이 좀 발생하지 네. 않나. 상대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게 되고
1: 네.
0: 나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점을 상대한테 요구하게 되고
1: 네.
0: 그런데 사실 혼자 산다고 해서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친구나 동료 이런 이웃처럼 다양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네. 많잖아요. 그래서 관계의 형태가 그리고 그로 인한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꼭 연애나 가족으로만 설명되지는 않고 저는 인간은 본질적으로는 자기 외로움은 자기가 좀 돌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자기 자신이랑 싸우기도 바쁘고 잘 지내기도 바쁘고 돌보기도 바빠가지고요. 네. 개간 홀로가 던지는 질문은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괜찮은가라는 질문만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0: 네.
1: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는 사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큰 몫을 또 하는 거고요.
0: 그럼요.
1: 네. 그런 질문 맞죠?
0: 네. 맞습니다. 연애나 결혼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1: 그럼요.
0: 사람들이 흔히 하지 않을 자유를 이야기하면 또 너무 쉽게 이분법적으로 아 그럼 연애를 반대하는 거야? 연애를
1: 라고.
0: 거부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연애나 결혼을 통해서만 또 가능한 친밀함이 있고 그걸 갈구하는 것도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개간홀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연애나 결혼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네. 않았든 인간은 자기가 추구하는 최선의 삶의 모양이 다 다르고 그 방식과 관계와 형태를 좀 인정하자
1: 네.
0: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1: 네.
0: 무엇이 우리를 천편일률적인 관계나 선택에 가두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고정관념이나 인식의 틀을 좀 넘어서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잡지입니다.
1: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혼자 얘기 되게 좋아한다고 청취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안예은의 우리 여기 듣겠습니다.

0: 안예은의 우리 여기 들으셨습니다. 개간홀로의 이진송 편집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여기 어떤 내용이 실리나요?
1: 개간홀로는 이제 제가 매호 원고 모집을 해서 다양한 필진들이 자유기고를 해주시고 그 글들로 채워지는데요. 잡지 이름처럼 연애하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사는 삶의 이야기도 있고 우리 사회의 연애 각본이나 연애 정상성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글들도 있고요. 동성애자거나 트랜스젠더거나 장애인이거나 또는 타인에게 성적인 욕망을 느끼지 않는 무성애자여서 우리 사회의 연애 규범과 충돌하는 경험이라던가 우정과 사랑의

0: 갈등, 결혼을 한 뒤에 느끼는 우리 사회 결혼 제도의 문제점, 결혼하지 않거나 혹은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경험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사회의 느낌을 받았는데 개관 홀로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게 10대 시절에 큰 위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되게 길 때 그 네. 최소 금액으로 300불을 찍어서 네. 이제 무료로 뿌렸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과연 이 이야기를 알아본 독자들이 있을까라는 어떤 반은 의심, 반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잡지를 오래 낼 수 있는 동력이 사실은 독자분들의 어떤 사랑과 지지죠.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반갑다, 나도 다음에 개관홀로에 글을 써보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이제 네. 독자 두 분을 이야기하면 네. 한 분은 중학생이었던 독자분이 개관홀로를 보면서 어른이 됐다라고 아.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1: 13년 동안 그렇죠. 하셨으니까 어른이 되네요. 그런 기간이에요.
0: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독자분들입니다.
1: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 들거든요. 혼자가 절대 혼자가 아닌 게, 이렇게 가족의 형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더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0: 맞아요.
1: 독자분들하고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어떤 머릿속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정서적 공동체 같은 네네.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1: 네. 근데 내가 진짜 그 혈연으로 어떤 가족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0: 네.
1: 가족을 챙기는 게 굉장히

0: 연애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한 거죠.
1: 네.
0: 이때 연애는 젊은이들이 전통과 단절하고 자아를 찾는 방법으로서 좀 어떤 방금 말씀하신 어떤 신여성이라던가 이제 뭐 모던보이 이런 새로움의 어떤 상징이었다면 90년대부터 이제 소비자본주의가 본격화되고 여자 대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네. 연애라는 게 소비문화와 결탁을 하면서 데이트, 기념일 이런 것들이 이제 각종 연애 문화를 양산을 하거든요.
1: 발렌타인데이,
0: 맞아요.
1: 뭐 빼빼로데이 그런 거.
0: 언제는 뭐 선물해야 되고 네. 막 200일, 300일 챙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또 저성장 시대가 오면서 청년들이 생존과 불안이 되게 화두가 되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삼포세대
1: 네,
0: 이런
1: 네.
0: 식으로 연애도 포기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연애도 스펙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너무 힘들어서 연애는 사치다. 이런 갈망과 절망이 또 공존하는 양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 저는 연애가 스펙이다 할 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경험 없이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그냥 이렇게 소개로 그냥 하기도
0: 네.
1: 하고 뭐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연애도 스펙으로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좀 놀랐었거든요.
0: 그렇죠.
1: 미디어에서 미치는 어떤 영향도 있었을까요?
0: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죠. 미디어에서 어떤 연애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1: 네네.
0: 또 많이 조명이 될수록 그 연애가 되게 바람직한 거고 좋은 거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인 기준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는 연애는 좀 열등한 거다. 좀 욕망하면 부끄러운 거다. 이런 인식들이 또 좀 있어서
1: 네.
0: 그런 점들이 또 연애를 조금 더 힘들게 만드는 것도 있다고 좀 봅니다.
1: 미디어가 만든 연애 프로그램들이 너무 어떤 성과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사실 성과 위주다
1: 네.
0: 보니까 연애
1: 네.
0: 프로에서도 그런 어떤 계산을 하고 결국에는

0: 어려워지는 그런 성향 상황입니다.
1: 연애가 어려운데 또 계속 또 하고 싶잖아요.
0: 네.
1: 계속 누군가랑 아주 친밀하게 연결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게 그러니까 이 감정이 커질수록 이 감정도 커지는 거, 이거 맞는 걸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분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결국에는 사회적인 존재라서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고 또 연애가 줄수 있는 친밀함은 분명히 특별하고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갈망하면 할수록 또 내가 너무 위험해지거나 어려워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좀 청년들을 던져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1: 음악을 한곡 듣겠습니다. 노을양의 연애 일기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PD님이 왜 이렇게 달달한 노래를 지금 들려주시는 걸까요?
2: 봄이라서 그런가요?
1: 노을양의 연애일기 들으셨습니다. 비연애 인구를 위한 독립잡지 개간 홀로를 발행하시는 이진송 편집장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제 뭐 많이 달라질 때도 됐는데 그 가족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하게 보시는 거죠?
2: 네. 예전에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형성할 수 있는 가족의 형태가 이제 결혼과 그런 혈연에 의한 가족이 전부였다면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과 유대가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결혼 없이 출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출산 없이 뭐 입양이라던가 결연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1: 네.
2: 그래서 꼭 전통적인 가족만이 삶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1: 그쵸.
2: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작가님은 예전부터 그 자신을 돌보는 감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 네.
1: 네. 왜 그 생각하셨어요? 사실 요즘에는 그 얘기 많이 해요.
2: 네.
1: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13년 전에는 지금만큼 많이 안 했을 것
2: 네.
1: 같아요.
2: 일단 우리가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돌봄을 받고 결국에는 누군가를 돌보다가 또 돌봄을 받으면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돌봄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특히 좀 여성에게 많이 의존을 해왔거든요.
1: 네.
2: 그래서 더더욱이 연애나 결혼이 필수적인 걸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왜 방이 엉망이면은 남자분들은 얼른 결혼해라. 그 여자분들은 너 이래서 결혼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2: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돌봄의 주체들이 정작 자기는 돌봄에서 소외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 돌봄은 돌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그 능력을 착취해서 이제 자기들이 유용하게 쓰려는 세상에 맞서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돌보고 챙겨.

0: 연애도 하고
1: 네.
0: 했는데 결혼을 하면은 또 새로운 것들을 제가 볼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꼭 그런 거랑 관련된 건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0: 네네.
1: 나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잡지를 한다.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다고.
0: 그렇죠. 제 정체성보다는
1: 네.
0: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는 잡지죠.
1: 네. 나의 생각들 이런 거니까.
0: 네.
1: 너무 재밌습니다. 뭐 아, 계획을 얘기해 주셨나요? 앞으로 어떤
0: 아,
1: 좋은
0: 네.
1: 계획?
0: 개가 놀러 앞으로 놀기 신청 많이 하고
1: 놀기
0: 싶다.
1: 신청.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오늘을 계기로 해서 혼자 또 가족 이런 말의 의미를 너무 반사적인 생각 말고 좀 스스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0: 네.
1: 이진송 편집장님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금현 앙상블의 누가 알아줄까 듣겠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인터넷은커녕 교통수단도 열악해서 편지 한 통이 오가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그 시대. 하지만 아주 짧은 만남 이후 평생을 만나지 못하면서도 우정을 이어간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나라 시인 이백과 두보인데요. 언젠가 두보는 사흘 연속으로 꿈에 나타난 이백이 걱정돼 그 마음을 시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죽어서 하는 이별이라면 울음소리도 삼키련만, 살아서 하는 이별은 늘 마음 아파라. 그대 내 꿈에 나타났으니 나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 생각했겠는가. 이런 구절에서 오래 못 본 친구에 대한 절절한

네, 5595님의 신청곡 조곡내 왜 여러분의 소리 육자백이 함께 들으면서 5월 17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류의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요. 밤과 낮의 온대차가 아주 크던데 다음 주부터는 비가 온 후에 온도가 조금 다시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잠시 지난주 보내주신 청취자님들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2630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풍류가 좋다. 우리 것이 참 좋네요. 앞으로 애청할게요. 송소희의 태평가 신청합니다. 라고 첫 인사와 함께 신청곡도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희배님,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5595님, 반갑네요. 잠시 짬이 나서 국악방송 듣고 마음을 내려놓아요. 꿀벌을 키우는데 벌들이 새 집을 찾으려고 집을 나가네요. 집 나간 벌들을 잡아서 벌통에 안주시키고 사면육각 감상합니다. 우와, 벌들도 함께 사면육각을 듣고 계셨군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는 육자배기를 좋아합니다. 가능한가요, 피디님? 라고 보내주셨는데 센스 있는 우리 담당 피디님 바로 오늘 첫 곡으로 선곡해서 들려드렸죠. 네, 감동의 풍류가 좋다. 계속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그리고 2630님, 지난주 노랫말 봄풀이로 전해드린 심청이 밥 비려 나가는 대목 들으시고 오홍! 전래동화 같기도 하고 전설의 고향 같고 심청이 내용 재미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노랫말 봄풀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도 여러 곡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재방송 때에는 승진 장군님께서 안녕하세요. 즐거운 토요일 보내셨나요? 오늘 오프닝 말씀처럼 생각만 하지 말고 자주 안부라도 전해드려야겠어요. 오늘도 풍류가 좋다. 편안한 봄밤 되시고요. 우리 이 밤에도 우리 음악 신나요? 라고 또 저녁 시간 감상 소감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0: 승진 장군님께서 안녕하세요. 즐거운 토요일 보내셨나요? 오늘 오프닝 말씀처럼 생각만 하지 말고 자주 안부라도 전해드려야겠어요. 가능한데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 풍류가 좋다 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 있거든요. 쿵 눌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욱 편안하고 아늑하고 편안한 음악, 우리 음악 잘 선별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국악방송 전용의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의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미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미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 풍류가 좋다 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 있거든요. 쿵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시부터
1: 해서 얼쑤 미니 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음악 한 곡 더 이어가겠습니다. 윤윤석의 아쟁산조인데요. 윤윤석은 일찍이 전북 1위 국악원에서 판소리와 기악을 익혔고요. 여성 국악단 활동을 하며 많은 연주 경험을 쌓았었죠. 1963년 스승인 한일섭에게 진양조 우조가락을 사사한 뒤 본인만의 창작가락을 더해서 자신만의 또 산조를 구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윤윤석의 아쟁산조를 23분의 여유로운 호흡으로 감상하시고 저는 노랫말 봄풀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노래들에 관형 어구처럼 자주 등장하는데요. 가야금 명창으로 불리는 단가 중에도 녹음방초 승화 시에 해는 어이 더디 간고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첫 구절부터 해가 길어진 여름 풍경을 노래하더니 바로 이어지는 가사는 그달 금음 다 보내고 5월이라 단오일은 천중지 가절이요. 이렇게 음력 5월, 초여름에 찾아오는 명절 단오를 언급하는데요. 하늘 가운데 좋은 명절이란 뜻의 천중지 가절이란 말이 단오를 선명하는 공식 어구처럼 옛 노랫말에 늘 따라다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노래는 이렇게 단오의 풍경 안에 속세를 떠난 선비의 한가한 삶을 그리더니 또 한 번 그달 금음 다 보내고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음력 5월에 금음을 다 보내니 이제 6월의 명절 유두절이 돌아올 차례죠. 6월이라 유두일은 건고는 유이하야 양신이 생겼더라. 하늘과 땅이 다 뜻이 있어 몸이 생겼단 말이죠. 또 이어지는 가사에는 홍로유금 되었으니 나도 미리 피서하야 어디로 가자느냐 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홍로유금이란 빨갛게 달아오른 화로에 새가 녹았다는 말로 삼복더위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홍로유금의 더위에 노래의 화자가 선택한 피서지는 어디였을까요? 갈 곳이 막연구나 한 곳을 점점 들어가니 조그마한 법당 안에 중들이 모여서서 제맞이를 하느라고 이런 가사로부터 어느 절에서 제를 지내는 모습이 한참 묘사되다가 제절로 찾아가서 제맞이 밥이나 많이 얻어먹고 우리 고향이 어서 가세 라는 말로 노래는 마무리됩니다.

때때마다 소인용 앞에 사냥

너는 오락가락 부분이 난데 우리 본집 그거 니가 가이겨 안 오고 시저버린 줄 모르는구나 그다 알고

관계 하나 안에 묻어 큰 손에 날 주고 큰 무거운 둥둥 광산한 광광 가둘란 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붉은 옷은 하나 가상 잡복 그거 싫어 제게 메고

박귀 가야금 병창으로 단가, 녹음방초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단가는 본래 판소리꾼이 본격적인 소리판을 벌이기 전에 목을 풀기 위해 불렀던 짧은 노래였죠. 이 단가의 많은 곡목들이 가야금 병창의 레파토리로도 수용돼 불려왔는데요. 오늘 들은 녹음방초의 경우는 원래 단가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판소리 무대에서는 거의 불리지 않고요. 가야금 병창으로 꾸준히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끝곡으로 김정승 외 여러분의 연주로 천년만세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주 참여해주신 청취자님들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2630님, 전병훈 방아타령, 오늘은 행운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2775님, 전병훈 방아타령입니다. 전병훈님 노래는 자주 들어도 흥겹고 신나요. 얼치고 좋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영민님, 방아타령, 오늘 민요 빨리 끝내고 왔습니다. 아, 네, 민요 수업 다녀오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역시 잘 공부하고 계시네요. 우리 전영민님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승승장군님, 방아타령 정겨운 가락이네요. 네, 오늘도 역시나 멋진 소감 함께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도 멋진 풍류곡들 잘 선별해서 들려드릴게요. 오늘 2부 첫 곡 맞추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지난주 발표와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 선곡 게시판에 올려서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꼼꼼히 챙겨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받으실 주소와 성함 꼭 보내주세요.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유경화의 철연금, 대금의 이용구, 장구의 김태영의 연주로 대금, 철연금, 이중주, 산주, 합주 감상하시겠는데요. 철연금은 20세기 이후 김영철이란 분이 거문고와 기타의 장점을 수용해서 새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오늘은 대금과 함께 어우러지는 풍류음악인데요. 영롱한 철연금의 소리, 24분의 여유로운 호흡으로 감상하시고 저는 풍류사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형아, 오늘이 며칠이더냐?
1: 오늘은 음력 4월 초하루예요, 아버지.
0: 이제 겨우 4월이 시작되는데, 아니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 게야? 아, 고운 빛의 봄, 염양추는 다가고 물속 용의 읊조림, 수룡음이 시원하게 들리는 계절이 왔구나.
1: 어? 아버지, 염양충이랑 수룡음은 자진한 입 모음곡으로 연주되는 곡들 아닙니까?
0: 그래.

곽태규의 단소, 조유해의 양금연주로 수령음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가곡의 반주음악을 순수 기악곡으로 연주하는 자진한 이 모음곡 중에서 평론

마지막 곡으로 이문주의 소리 전장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객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어디 초록빛뿐일까요? 봄꽃부터 여름꽃까지 온갖 꽃 빛깔의 향연도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그 어느 것...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숙종대의 문신 남구만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요즘 우리 눈에 비치는 자연의 모습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어딜 가나 눈을 잠시 돌리면 산의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늘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산의 빛깔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연한 연두빛 일색이었지만 그 빛깔은 어느새 벗어났고요. 이젠 편안한 초록빛이 됐습니다. 일부 성급한 나무는 벌써 진초록이 돼서 건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계절의 자연이 성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이런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립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이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 준비한 음악은 조유회의 풍류방 시리즈 세 번째 음반으로 지난해에 출반된 양금 단소 병주 음반에 담긴 양금 단소 병주 영산회상 전곡 감상입니다. 조유회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 재직하면서 그간 풍류방 시리즈 음반을 이미 두 차례 낸 바 있는데요. 바로 양금 풍류와 가야금 풍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풍류방 시리즈 세 번째로서 양금과 단소가 함께 연주하는 현악 영산회상 전곡을 냈습니다. 이 음반에는 이 곡 외에도 수룡음과 헌천수가 수록돼 있고요. 세 번째 곡부터가 현악 영산회상 전곡으로서 상령산부터 군악까지를 담았습니다. 조유회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가야금 외에 양금 연주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군악까지 영산회상 전곡 듣겠습니다. 조유회의 양금, 곽태규의 단소 연주고요. 전체 연주 시간 55분 32초입니다.

하고 있는데요. 맑지만 결이 서로 다른 맑음이죠. 쇠소리 악기 양금의 맑음, 그리고 대소리 악기 단소의 맑음. 그래도 결은 달라도 쾌청한 소리를 들려주어서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오늘 들으신 음원은 조유회 풍류방 세 번째 음반으로 지난해에 출시됐습니다. 조유회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가야금과 양금 연주자로 활동했고요. 올해 정년을 하셨습니다. 단소를 연주한 곽태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원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국가무역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지난해에 조유회의 풍류방 시리즈 세 번째 음반으로 나온 양금과 단소 병주 중에 수록된 양소병주 영산회상 전곡 감상해 보셨고요.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향악정제의 하나 처용무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처용 이야기는 신라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신라 49대 헌강왕 때의 처용설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려시대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고려사 기록에도 처용희를 즐겼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처용가라는 노래가 민간에서도 불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무용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고려시대의 처용 가무가 왕실의 벽사 의례에서 의례적 측면과 오락적 측면이 연합해서 이미 고려시대 때에도 왕실의 나래의식에서 연행이 됐습니다. 이런 전통은 조선시대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성현의 용제총화의 기록을 보면 원래 한 명이 흑포 3호를 착용하고 추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조대에 학무 연화대 처용무 합설이 이루어져서 악학괴범에도 학 연화대 처용합설무가 기록돼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처용무 반주음악만 감상하겠습니다. 처용무 반주음악은 첫 시작곡이 수제천이고요. 신라성대 소성대를 노래하는 전대창사와 향당교주, 또 관악영산회상의 세령산 삼현

가사 매화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청성곡 골랐습니다. 청성곡은 가곡과 관련된 음악이라 청성 자진한 잎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가곡 태평가의 선율을 보다 높게 연주하기 때문에 청성, 즉 높은 소리란 표현이 곡 이름에 붙어 있습니다. 높은 음역대를 소리내기 위해서 대금의 역취로 힘껏 불어 연주하는 부분에서는 갈대청 울림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데요. 긴 호흡의 화려한 장식 부분은 곡에 다양한 색채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청성곡 듣겠습니다. 박용호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이모의 노래, 이건회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윤문숙의 해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외에 매에게 휘쫓긴 까토레 안과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닻도 끊고 용총도 걷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고 사면이 검어 어둑저뭇 천지정막 까치 노을 떴는데 수적 만난 도사공의 안과 엊그제 임여인 나의 안이사 얻다가 가을 허리요. 내 마음이 가장 힘들다 하는 내용 노래했죠. 남창가곡 반우반개 편락 나무도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이건회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윤문숙의 해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4월 1일입니다. 음력 4월이면 맹하, 여름 석 달 중에 첫 번째 달입니다. 맹하답게 날씨도 부쩍 더워졌는데요. 봄은 너무 짧았지만 여름이 주는 여름맛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슬슬 여름을 위한 준비 하나하나 해가야겠구나 생각합니다. 음력 4월 1일 맹하 첫날 시원한 양금과 단소 연주의 영산회상 전곡 감상 함께 나누면서 오늘 산책길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1: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풍성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물가를 둘러전선 뒤뚱 돛대 와지끈 명총할 때 노사 곡대 구비 삼파다리 접한 행장망가 갑부대가 무례가 풍 기치펄벌 장막 쪽쪽 관련 문전당 파장과 그말 양말 하면서 나발 큰 묵친 깽가리 웬기룡 웬기룡 와르르 철철철 산산이 깨어져서 풍파 강상의 화관이 월월 수만 전선이 간 곳 없고 적비가 불빛이 난리가 아니냐 가련할 손 백만 군병은 날도 뜨도 오도가도 뱀이다 꼼짝 달싸 못하고 숨 맥히고 기 맥히고 살도 맞고 장도 질려 간제 죽고 서서 죽고 웃다 울다 죽고 발패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썩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복장 덜컥 살에 맞아 물에가 풍 맞아 죽고 파사져 죽고 찢어져 죽고 흉하게 죽고 더럽게 죽고 무섭게 눈 빠져 사 빠져 등 터져 오사급 사물사 악사가야 다리도 직시 부러져 죽고 보느라고 죽고 그다니 죽고 함부로든 부러 죽고 떼떼그르르 공굴다가 불사 낙상하자 가상 광광 두다리며 죽고 참으로 죽고 거짓말로 죽고 이놈 댐이 욕하며 죽고 꿈꾸다가 죽고 한 놈은 또 큰 놈 입에다 물고 뻘쩍뻘쩍으로 넘어가고 한 놈은 주머니를 부시러 그러더니 어따이 제기를 칠 놈들아 나는 이렇다 그번 발에 먹고 죽으려고 비상산 어떤이라 와사 와사 깨미라 먹고 물에가 풍 또 한 놈아

적벽강으로만 그저 부두둥 부두둥 들어가니 이것이 웬일이냐? 어따 선생님이 말할까 구나 되겠소. 조조듣고 그 반대로 언제 옳게 다가느냐? 만복하지 마. 쑥 빼다가 얼른 돌려 뒤에다 꽂아라. 나 죽겠다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상황분유 도망을 갈게 셈만 퓨르르르르르르르 나라 너도 복병이 인가두시 모고 나연발 퍼썩 떨어여도 주병인가 의심으로요 엎드리고 자빠지며 오림산 험한 곳을 반성벌써 도망을 간다. 조조가 가다가 목을 움쑥움쑥하니 정혁이 여짜오되 아 성상님 무게 만한 중에 말 흐리 누오리다. 어째서 아이고 이 통에라도 입맛은 안 변했소 그리요. 조조가 목을 이래 좌우 산천을 살펴보니 산천은 흠준오고 수목은 총잡은디 만학은 눈 쌓이고 천 봉어 바람칠제 화초목실 다예급서 영무권하니 끈청난디 제가 이우려만은 적벽화전오 죽은 군사 원조라는 새가 되어 조승상을 원망하여 지지거려서 우더니라 나무나무 끄끄털이 안겨오는 각세 소리 서인 군사가 고향지별이 몇해련고 귀척도 귀척도 불이하귀다 설비구군은 처치온요 여산구량어시지 너여가 존빗물이 한때로구나 소탱 소탱 저 육년세 우는 저추온유 여산구량어시지 너여가 존빗물이 한때로구나 소탱 소탱 저 육년세 백만 군사를 자랑더니 금일 패군이 어인 일고 옆에 쭉 저빛죽세 자칭 영웅 간 곳 없고 백개도 성을 끌어만 탄다 꾀꼬리 소리로래로 저 꾀꼬리 초평대로를 받아 고심산총이모 꼬리가 꽉 적감하게 가려운 따주린 장졸땡땡이들 아니 들려 병이 좋다고 쏙꼭

저호반세 반공어동동 높이 따통남풍어걸레가 막아 주려느냐 울도울저가라마이 절망 후 벗어났구나 화병아 우지마라 노구치리 노구치리 저주옹달새 황개호토 가벌레 영업보신홍보를 내입었네 따곡따곡 졌다오이 화룡도가 불원이로다 적벽풍파가 밀어군다 어서가자 저기 오리 운나 끝에는 겁낸 장졸 갈수록 얄망구다 폭벽을 보고서 도망을 더리 이리 가며 팽당 그르르르 저리 가며 행똥 행똥 사설만은 조갈미세 숨근 갑옷으로 따두고 팔도 맞고 차그도 찔려 기아르 골물이 되야 대단장을 우리 엄마라 상처도 길을 조사주마 뾰족한 자 진구리로 속탱비연 고목 안고 울리며 떼그르르로 내리며 꾹꾹 떼그르르로 두들꾹꾹 찌꺽 떼그르르로 자 떼쩌구리는 철양호구라 각세소리에 조주 가득더니 단식이 건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각세들아 너무다 우지를 말어라 너희가 모두 다 대지장 죽은 원규가 나를 못만 놓여서 오르구나 이렇다시 탄식하다가 또 대소거니 정의기 기가 막혀 아 승상님 근근도생 창황 중에 아 슬픈 신세나 생각지 않고 무슨 일로 그렇게 또 운 거니까 조조 듣고 대답하되 야야 내 웃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주유는 꾀가 없고 공맹은 실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었노라 이 말이 지던 말

나 조종호는 닷지 말고 장받으라. 우리 같은 소리를 병력같이 들리며 병력에 웃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주유는 꾀가 없고 공맹은 실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었노라. 이 말이 지던 말.

땡기장배고 들어와서 번뜻 하여 여가 땡기장배고 좌우로 충돌 허리파 허리파 허리파 백송돌이 꽁차도 두개비 파리잡던 인장도 갈비

갑옷 젖고 기계 잃고 어디 매로 가야만 살 끄나 조조군 중어영을로와 초녀도량 양식 얻고 말도 야바 약간 구급을 하며 처진 노성 쇠풍금

억지를 쫙 버리고 펄펄 쏘고 흐르고

또 대송하니 정육이 기가 막혀. 아이 아들아, 성상님이 또 웃으셨다. 성상님이 웃으시면 복병이 꼭꼭 나느니라. 조조 얕은 속에 회를 내요. 아 이놈들아, 걘 나고 드시면 복병이 꼭꼭 난단 말이냐? 이전에 우리 입에서는 아무리 웃어도 복병은 그냥 배병도 없고 술병만 들어오더라. 한참 이럴 적에 좌우 삼곡에서 복병이 일어나니 정육이 기가 막혀. 승상님, 어서 즐기는 웃음이나 실컷 웃으시오. 죽어도 한이나 없게로. 저 웃음 쏙 들어가며 미쳐 정신 못 차릴 적에 장비 거동바라 표독 간제장수 먹장나 고린 눈에 다박 수염을 거사리고 흑통마 집터 다 사무장창 비껴들고 불끝같이 관성정 맹호같이 달려들어 어따 이놈 조조야 날다 길다 길다 날다 파룬개비다 비상처럼에 드지기라 땅을 밟다 닫지 말고 정받으라 우리 같은 소리를 병력같이 뒤지르며 군중 흥행하자 조조 약간남은 군현장기 쓰고 다 빼는다 전도성 시사명령 이건을 간도쟁나 금고시 약수 화전 숙정 배장 청대금 쇠돌 있게 투구 갑옷 화살동계 고돌이 시신반을 돌에 송군 말암시 장막 통로국 부수화심을 일시에 모두 갖고 자시 대쟁이 풍백을 호령하니 웅성낙조 불견하야 나는 새도 떨어지고 툭툭거지 난다 조조가 황급하야 아래 택만 가불가불 여봐라 증오가 전일의 관공말이 내 아우 장익덕은 만군중장수머리를 불같이 베어본다 주야장 보장터니만은 그 말이 역시라니 이러한 용웅 중에 내가 어디 살아가랴 날 살려라 날 살려라 허지의 장여서왕 등은 안장없는 말을 타고 한사석 공방에 올지 조조는 갑옷 벗고 군사 한띠 주셨기요 이지 비틀 저 어디게 비틀 제건방이 주고 그 도망을 갈 적에

지부왕께 바치시고 극락거리 극락을 가고 한생 알리는 한생을 하시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이 책인데요. 소설 속 소년 동호는요. 행복한 봄을 겪습니다. 여느 때처럼 중간고사를 보고 늦잠도 자고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며 보낼 소설 속 소년 동호는요. 1980년 5월 광주에서 친구의 마지막을 목격하게 되면서 한 소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참혹한 봄을 겪습니다. 여느 때처럼 중간고사를 보고 늦잠도 자고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며 보낼 수도 있었던 평범한 15세의 날들. 하지만 그해 5월의 광주에서 소년의 삶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그로부터 4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평온한 월요일 아침을 맞고 있지만 그 봄을 지나며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이 있고 끝내 어른이 되지 못한 소년들이 있습니다. 소년 동호는 우리가 책을 펼칠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디선가 조용히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잊지 말아 달라고. 1980년 5월 광주의 봄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 달라고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남창가곡 우조 두거 구름입니다. 노래의 박인규, 연주의 유흥복 외 여러분입니다.

지난주에 유흥복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이 되는 아침입니다. 앞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 2024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뒤 광주 전일빌딩 245의 작은 북카페가 마련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곳에 아주 특별한 책 한 권이 기증됐는데요. 소설 속 동호회 실제 인물로 알려진 문제학 열사의 아버지 고 문건양 씨가 생전에 읽었던 소년이 온다였습니다. 그 책에는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동호라는 이름 옆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곁에 아들의 이름 문제학 석자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책장을 넘기며 흘렸을 눈물, 차마 다 말하지 못한 그리움,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만나는 마음이 그 한 권의 책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문제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씨는 그 책을 광주시에 기증하며 문제학, 아들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 달라라는 바람을 전했는데요. 기억한다는 건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보는 일, 그날의 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아침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는 걸 잊지 않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마음속으로 그 이름들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되지 못한 소년들, 그리고 여전히 그 소년들을 품고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까지 말입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월요일 순서 안내드립니다. 1부에서는 도들뼈 우리 음악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감상해 볼 거고요. 이어지는 건강동자입니다.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악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수준 높은 우리 음악의 세계를 선보여온 프로젝트가 있죠. 바로 국악음원 시리즈 새로운 천년의 약속인데요. 도들볕 우리 음악에서는 이 음원들 가운데 엄선한 곡들을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수현 춘향가 전집에서 8호 대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 무형유산 판소리 수군가 예능보유자 김수현 명창은 전북 군산 출생의 소리꾼입니다. 어린 시절 국악원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리 공력은 1989년 전주 대사슴놀이 대통령상을 받으며 꽃피웠고 1995년부터 2008년까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 재직하면서 판소리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판소리를 등재하기 위해 2002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 소리꾼 중 하나로 프랑스 파리에서 판소리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0: 김청만의 북장단과 김수연의 소리로 춘향가 가운데 8호 듣겠습니다.
1: 춘향모가 어사 또 밥 먹는 것을 물구름이 바라보더니 잡것 밥 많이 빌어먹은 솜씨다. 아니 자네 시방 밥 먹고 있는가? 밥 총 놓고 앉았지. 내가 책방에 있을 때는 용미봉탕에 잣죽을 먹어도 체기가 있어 속이 끌끌하더니 아 형세가 이리 되니 그냥 무쇠 토막을 끊어 넣어도 춘삼을 얼음 녹듯 하되 그려. 근디 아까 시장할 때는 아무 생각도 없더니 오장 단속을 하고 나니 춘향 생각이 나네. 춘향이 어디 있는가? 멋이 어쩌? 춘향이 죽고 없네. 아까 후원에 담 묻고 살려달라 빌던 것은 춘향이가

얼음녹두 더대 그려. 근데 아까 시장할 때는 아무 생각도 없더니 오장 단속을 하고 나니 춘향 생각이 나네. 어... 아니고 무엇인가? 향단이 옆에 섰다. 서방님, 파루나 치거든 가사이다. 오라, 또 파루를 쳐야 되느냐? 거참 절차 많구나. 때마침 초경!

0: 좋아요.
1: 아,

대답이 없네. 아이고 이 왼수놈들 또 투전으로 갔구나. 아가 애미가 왔다. 정신 차려라. 징.

아.

귀신 소리로 진작

0: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1: 김청만의 북장단과 김수현의 소리로 춘향가 가운데 바로 구부녀의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김수현 명창의 호는 청합니다. 마치 그 호처럼 깨끗하면서도 고집스럽게 지켜온 소리의 깊이가 긴 여운을 남깁니다. 자, 도들볕 우리 음악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사면 영산회상 중 대영산 듣겠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민소각단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사면 영산 회상 중 대영산이었습니다. 연주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운동을 꼭 해야 하는데 아 이제는 더 늦어지면 안 되는데 운동을 꼭 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들은 많이 하시는데 막상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을 때 딱 한 군데만 운동해야 한다면 허벅지를 꼭 챙기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 근육의 상당수가 하체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허벅지 근육은 우리가 걷고 움직일 때 혈액을 다시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해줍니다. 허벅지가 튼튼할수록 몸의 순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쁜 날에는 많이는 못하더라도 하루 20번 정도 스쿼트 아시죠? 네, 이 스쿼트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깨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스쿼트가 부담스러운 분들은요,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평소 앉는 자세라고 하는데요. 다리를 꼬고 앉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는 자세, 한쪽 다리에만 힘을 주고 서 있는 습관, 뭐 이런 것들은요,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한 것 같아도 한쪽 근육만 자꾸 긴장하게 되고 반대쪽은 힘이 약해지면서 허리나 무릎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실 때는요, 허리를 세우고 양발을 바닥에 편안하게 두는 습관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운동 꼭 거창해야만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하루 몇 번

1부 마무리 곡으로 들려드렸던 남도잡가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고리 타령이었습니다. 소리의 강설래외 여러분이었고요. 반주의 김청만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코너죠.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좁혀보는 주민번호 1234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등은 이용 전에 확인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서울 한복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외벽이 시민들의 상상력으로 빛나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 디자인재단이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 디자인 AI 영상 공모전을 열고 있는데요. 누구나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전통의 멋과 K-POP, 음식, 패션 같은 K-컬처를 담아낸 영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크리스마스와 연말 축제 분위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전문 영상 제작자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네요. AI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감성을 담아내면 된다고 합니다. AI의 능숙한 활용 기술보다 시민들의 독창적인 시선과 상상력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이 더 눈길을 끄는 건 수상작이 실제로 DDP 초대형 외벽에 상영된다는 점인데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DDP 미디어 파사드에 자신의 작품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함께 서울라이트 DDP 2026 행사 기간에 작품 상영 기회가 주어지고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들에게도

능숙한 활용 기술보다 시민들의 독창적인 시선과 상상력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이 더 눈길을 끄는 건 수상작이 실제로 DDP 초대형 외벽에 상영된다는 점인데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DDP 미디어 파사드에 자신의 작품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함께 서울라이트 DDP 2026 행사 기간에 작품 상영 기회가 주어지고 최우 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들에게도 상금과 미디어 송출 기회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서울 디자인 AI 영상 공모전 나의 아이디어가 서울의 밤을 밝힐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요. 서울 디자인 재단과 DDP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음악 듣겠습니다.

0: 가라 우리 어머니 몸짓
1: 노래로 함께했던 산천초목 잘 들으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다복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악의 앞부분에 나오는 토속 소리는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에 계시는 남극선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노래입니다.
0: 어떤 오마더라 울타리 밑에 새벽 따고 천년 가문 살이 본나 아가 울지 마라 어머니 오마더라 언제쯤이나 오마던가 평풍 속에 그린 달기 해치거든 오마더라 평풍 속에 그린 달기 지기 쉽지 해를 지려 아가 울지 마라 어머니 오마더라 언제쯤이나 오마던가 실광 밑에 삶은 파치 싹 튀거든 오마더라 실광 밑에 삶은 파치 썩기 쉽지 싹이 튀랴 아가 울지 마라 어머니 오마더라 언제쯤이나 오마던가 후두막에 칡도발이 줄 벗거든 오마더라 부뚜막에 칡도발이 천년 가문 줄이 벗나

중고등학교에 다녔던 분들에게 수학여행지를 여쭤보면 10중 8구는 경주라고 답하시겠죠. 설악산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 신라의 고도 경주는 대한민국 수학여행의 성지이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말입니다. 그때를 추억하는 분들의 기억 속에 불국사 다보탑, 석굴암의 정교한 미학은 의외로 흐릿하다는 겁니다. 대신 이런 투박하고 생생한 풍경들이 먼저 튀어나오곤 합니다. 경주 수학여행 갔을 때 말이야, 밤에 몰래 술 사러 가겠다고 그렇게 나갔다가 선생님께 붙잡혀서 엄청 혼났던 녀석 누굴까요? 우리에게 경주는요, 신라의 역사가 담긴 곳이라기보다는 인기 가요가 울려 퍼지던 방 불을 다 끄고 한 친구가 후레쉬 불빛을 어지럽게 흔들면서 마구 비추면 신나게 춤추던 추억이 가득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장소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님 곁을 아주 멀리 떠나왔다는 해방감, 그리고 어깨만 툭 치면 어떤 음모라도 함께 작당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과 밤을 지새운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듯 설렜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자,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여행길 듣고 오시죠. 연주의 정수년 외 여러분입니다.

여행길이었습니다. 연주의 정수년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주민번호 1234, 오늘은 수학여행의 추억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70년대를 지나 80년대에 들어서면 수학여행 지도는 조금 더 넓어집니다. 경주뿐만 아니라 지리산과 설악산도 학생들로 넘쳐났죠.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 지리산 천왕봉의 웅장함을 마주하고 설악산 흔들바위를 한 번씩 다 밀어봐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 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학여행 풍경도 확 바뀝니다.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과 놀이공원이 수학여행의 백미로 떠오릅니다. 조선시대 가옥을 구경하며 전통을 배우는가 싶다가도 결국 마지막 날 롤러코스터를 타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 그 시절 최고의 낭만이었죠. 아랫지방 아이들에게 수도권 구경은 그 자체로 커다란 자부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요즘 아이들, 그러니까 주민번호 3과 4로 시작하는 세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마음 한편이 조금 무거워지는데요. 요즘 수학여행은요, 그 옛날의 마실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2박 3일 일정에 드는 비용이 1인당 80만 원에서 90만 원, 또 싱가포르 같은 해외로 떠나는 경우 몇백만 원이라는 숫자가 학부모님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 없으면 추억도 못 만들어주겠다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서 서울 지역 초중고교 중 올해 수학여행을 계획한 곳이 10곳 중 2곳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친구들과 밤새 제잘거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관광지의 유적에 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가물가물해지기 마련이죠. 석굴암의 높이가 몇 미터인지, 첨성대가 어느 왕 때 세워졌는지, 그건 잊어버려도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몰래 베개 싸움을 하느라 친구 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낄낄대던 그 순간, 잠들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친구와 나눴던 그 유치하고 쓸데없는 농담들. 사실 그 무용한 기억들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든든한 정서적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가끔 삶이 팍팍하고 숨이 찰 때 웃으면서 꺼내 먹을 수 있는 달콤한 사탕 같은 기억 말입니다. 여러분의 찬란했던 수학여행, 그 설레는 기억이 지금 마음속 어딘가에 들어있겠죠. 오늘은 그 추억에 살며시 시동을 걸어봐도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길 듣겠습니다. 노래의 강호중, 연주의 곽태규 외 여러분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길이었습니다. 노래의 강호중, 연주의 곽태규의 여러분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민번호 1234에서는 세대 간 성별 간의 시각차를 알아보고 각기 다른 생각들의 간격을 점점 좁혀가 보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고 싶은 주민등록 뒷번호 자리 1, 2와 3, 4의 문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무리 곡 소개합니다. 하늘 정원입니다. 연주의 권선정 외 여러분입니다.

하늘 정원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권선정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주문을 외치면서 월요일을 힘차게 시작해 보시죠.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처음 어른이 되는 날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어른이 돼야겠다고 마음먹는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어른은 아니어도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좀 더 넉넉한 어른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노을양의 노래와 연주로 안녕 어른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5월의 세 번째 월요일, 매년 이날은 성년의 날이고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근데 그 어른의 모습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한 20살 남짓 되면 그렇죠. 계속 내면의 어른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말을 더 조심하려고 온 어른이란 이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만나본 좋은 어른 이야기. 또 나도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얘기들 저희에게 사연으로 나눠주시면 함께 나누면서 따스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이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국악밴드 나리시 부르고 연주합니다. 놀러.

여화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었지. 세월은 무정하여 흐름이 유수하고 이만한 것이 우리 내 인생 살아. 허송 저리 허송 허송 세월 허다 보면은 이러한 청춘 시절이 다.

시그리도 안타.

는 좋은 어른에 대한 사연 여러분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이신 황성희님, 내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 하시며 아픈 사람들 돌보시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리고 학교도 세우신 분이시죠. 어른 김장아님, 그분을 보며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이 어른이란 젊은 사람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어른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른이지만 그런 어른은 아닌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부끄러움을 아는 그것도 또 어른의 하나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끄러울 때 부끄럽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어른이기 때문에 가지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이 아침 해봅니다. 6893님, 저희 회사 선배님이 참 좋은 어른입니다. 후배가 실수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지 않고 따로 불러서 조용히 귀뜸해 줍니다. 혼내는 것도 품격이 있다는 걸 저희 회사 선배님으로부터 알게 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어른이지요. 돈 많다 맨날 자랑하는 그런 어른은 저는 진상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이거 진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어른의 좋은 모습 중 하나잖아요. 7237님, 전철 타고 월미도 투어를 했습니다. 전철 안에서 연세 지긋하신 어른께 자리 양보하는데 어른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나 아직 그 나이 아니에요. 웃으시며 사양하시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서 계실 수 있다는 거, 건강의 하나의 단면이니까 좋은 순간이었네요. 네, 7237님. 6244님, 화가 나도 말은 조심하고 힘들어도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 저도 그런 어른이 되려고 오늘도 마음 공부 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좋은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허정승의 노래로

0: 이스라엘 공격을 직접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오호. 우리가 이렇게 없애야 된다라면서 본인들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1: 그러나 민간인 피해도 많네요. 그렇죠?
0: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밤중에 이렇게 기습 공격을 했으니 그래서 가자지구는 원래 이제 뭐 휴전이라고 하더니 이후에도 뭐 이름이 무색하게 휴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습과 교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예. 지금까지 85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또 막 이스라엘 극우 성향 정치인들이 예루살렘 성지로 가서 막 국기 흔들고 성지 도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되게 이쪽에서

0: 마지막 협상 기회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삼성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민 여론은 안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게 사실은 삼성전자 노조의 패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커다란 영향을 주는 회사의 파업은 네. 국민 여론의 힘을 입어야 돼요.
1: 아, 중요하죠.
0: 예, 국민들이 네.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능력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1: 아, 이 지점이 좀 아쉽네요.
0: 예, 일단은 이 노조는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소속

0: 수 있다. 지금 28만 원 뭐 이때인데 예. 59만 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두
1: 배 이상 더 여력이 남아 있다는 건데요.
0: 네. 그래서 저 오늘 협상 결과에도 이 주가 향방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우려와 기대도 그만큼 큽니다. 노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시민들을 괴롭히는 러브버그 올해도 대거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고 합니다.
0: 네, 정확한 명칭은 붉은 등 5단 털파리입니다.
1: 아, 명칭에 따라 느낌 완전 다른데요.
0: 아, 그치. 이 이름이 조금 더 무섭죠.
1: 예, 그러니까요.
0: 그러나 감염병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안 물어서 해충은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는 만화도 너무 많잖아요.
1: 너무 많아요.
0: 우리보다 한참 먼저 러브버그가 대거 출몰한 다른 나라들은 러브버그 때문에 재산 피해들도 좀 골칫거리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1: 사람한테 이렇게 건강에 피해를 주는 네. 건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또 피해를 주네요.
0: 차량 엔진 막 망가뜨리고요. 아~ 너무 많으니까.
1: 엔진이 막 그쪽으로 들어가는군요.
0: 네네. 그리고 겉에서도 이제 부식돼가지고 도장면 손상시키거나 그런데요.
1: 벌레가 부식을 시키네요.
0: 네. 그리고 수도권 밖으로도 또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1: 예.
0: 러브버그 출몰 지역을 지나는 차주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됩니다.
1: 아, 여기 중요합니다.
0: 네. 사체나 알덩어리가 차량에 붙어서 햇볕에 달궈질 경우에 그 성분이 산성화되면서 부식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정책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량이 부식될 수 있으니 사체가 쌓이기 전에 신속하게 세차하라. 왜 이제 새똥 맞으시면은 바로바로 네. 치우시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벌레 사체가 있다 하면은 바로 치워주셔야 되고요.
1: 예.
0: 그리고 러브버그가 좋아하는 게 그런 거래요. 높은 온도, 빛. 자동차 배기가스.
1: 자동차 네. 배기가스를 좋아한다고요?
0: 네. 그 냄새에 이끌려서 온다고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서 더 많이 보였던 거예요. 네. 최근에는 이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야생동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1: 예.
0: 이에 따라서 기후부가 이 피해 규모도 조사하고 방제 관리 조처도 할 수 있고 지자체도 방제 계획 수립에 책임을 지게 되는 법안이 또 수립되게 됐습니다.
1: 네, 사람을 물진 않아도 생활 불편이 워낙 큰 만큼 올해는 좀 더 체계적인 대응 필요해 봅니다. 보입니다. 자, 끝으로 날씨 알아보죠.
0: 네, 오늘은

K-pop 그룹 커터티스의 TNT에 이어서 신현식, 정송이가 함께 연주한 리듬 인 데치타 듣고 왔습니다. 자, 창의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51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이 팀의 음악 제가 힘줘서 계속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노래 가지고 왔어요. 이소부아의 거짓말쟁이 소년, 그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시작해서 누군가를 보살피고 이끄는 목자라는 의미도 더불어 가지고 있는 밴드명 양치기 소년단의 노래 오늘 또 가지고 왔습니다. 거침없이 연주하고 부릅니다. 이 팀도 공연하는 모습 보면 진짜 신나요. 언젠가 꼭 한번 공연을 보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는데요. 인디록 밴드 양치기 소년단, 2003년생 동갑내기 5명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2023년에 데뷔 음반 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새내기 밴드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노래가 하나같이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완성도 높은 노래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되고요. 여러분 아마도 2027년이나 8년쯤에 아 그때 한디가 소개한 양치기 소년단 그 팀이 이 팀이었어요? 하면서 무릎 탁 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노래 제목은 아주 재밌습니다. 노래 제목이 떠야 해입니다. 떠야 해. 가수들이 노래가 뜬다 할 때 그 뜨는 거.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뛰기 좋은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뮤지션의 숙명적인 과제를 아주 속 시원하게 연주하고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 내용이 이런 게 나와요. 가끔씩 전화하면 받아줘. 난 아직 거지니까. 아, 직설적이죠. 떠야 해. 널 위해 떠야 해. 좋은 차를 사고 널 옆에 앉혀야 해. 불러야 해. 이런 노래 내 스타일 아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을 써야 해. 꼭 떠야 해. 이렇습니다. 자, 그들의 다짐이 어떤 노래 멜로디에 담겨 있는지 양치기 소년단의 떠야 해 함께 들어보고요. 멀리 뜨지 마십시오. 가까이서 계셔주십시오.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의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이한철의 창호에 들이네 쌀 2부 첫 음악 임동창이 만들고 김수현 명창의 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였습니다. 자, 창호와 함께 퀴즈 풀러 넘어갑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창호야 어서 와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

0: 잘 들으셨쥬? 이 곡은 김준태의 시를 노래로 만든 곡인데 제목이 바로 땡땡노 사랑이에요. 이 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많은 시민들이 모였던 진짜로 중요한 장소라고 해요. 효과음에 가려진 이 도로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세계로, 2번 김수로, 3번 금남로, 4번 월드컵북로?
1: 아.
0: 좀 어려워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길이고 여기 분수대도 엄청 유명하다던데 청취자 여러분은 다 아시죠?
1: 네, 오늘은 창호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과 관련된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준태 시인의 작품을 노래로 만든 땡땡로 사랑이란 노래인데요. 박양희가 노래했습니다. 노래 제목 속 땡땡로는 과연 어떤 길일까요? 5.18 당시 많은 시민이 모였고 그만큼 아픔과 슬픔의 역사도 함께 남아있는 길입니다. 자,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세계로, 2번 김수로, 3번 금남로, 4번 월드컵 북로입니다. 도로 이름이 아닌 것이 하나 보이고요. 국악방송이 위치한 저기 보이는 저 길 이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광주 지역 청취자분들에게는 아주 꺼민 퀴즈일 것 같은데요. 정답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도전 한번 해보시죠.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작곡가 원일이 만들고 정수년 해금 연주자가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꽃잎 메인 테마 들어보죠.

정수년의 해금 연주로 영화 꽃잎 메인 테마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창호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관련된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준태 시인의 작품을 노래로 만든 땡땡로 사랑이라는 곡을 들려드렸고요. 이 땡땡로는 과연 어디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1번 세계로, 2번 김수로, 3번 금남로, 4번 월드컵 북로, 이렇게 네 군데의 세 군데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보기를 드렸는데요.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2707님 금남로 3번입니다 라고 정답을 보내주셨고, 8256님 월요일에 국악 들으면서 아침 맞이하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잠깐 눈 감고 들어봤는데 더 좋네요. 해금 소리도 참 좋습니다. 3번입니다 정답은 하셨고요. 2948님 정답 3번.

0: 무엇일지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금남로였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지는 광주에 많이 가봤는데요.
0: 오.
1: 금남로가 그렇게 중요한 길인지 몰랐다요. 다음에 가면 금남로에 꼭 가봐야겠어요.
0: 아이고 좋지. 거긴 꼭 가봐야 돼. 아는 만큼 또 다르게 보이는 거니까.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이광수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네, 오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2707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5115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3072님께는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0: 자, 월요일 오늘은 이광수 변호사님과 함께 법 상식 알아보는 날입니다. 바로 만나보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알듯 모를 듯 모를 듯 알 듯 알쏭달쏭한 법 이야기. 이광수 변호사의 그런 법이 어딨어? 자, 오늘도 법인지 감수성 확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이광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나요?
1: 네. 요즘에 차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동차가 필수인 시대잖아요.
0: 오, 맞아요. 뭐 한 집에 차 한 대뿐만 아니라 두세 대인 집도 네, 많더라고요.
1: 네, 보통 많던데 실제로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예, 약 2,640만 대라고 합니다. 오. 이걸 인구수로 나누면 예, 국민 1.9명당 자동차 한 대 꼴인데요.
0: 와, 두 명당 한 대 꼴이네요.
1: 네. 자동차가 많아진 만큼 교통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소식은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0: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 좋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뭐 중과실 12가지 뭐 이런 게 있던데요. 그런 거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침 출근길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이야기 오늘 나눠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이거 볼까요?
1: 네, 원칙적으로

0: 있는데요. 네.
1: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거나 또는 고속도로에서 유턴하거나 교진 뭐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은 없는데 교통 고속도로에서 교진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아서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0: 네, 가끔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나들목 빠져야 되는데 못 빠신 분들이 차량이 이렇게 오나 안 오나 살피면서 후진을 스멀스멀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1: 정말 위험합니다.
0: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처벌을 떠나서 본인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는요?
1: 세 번째는 과속입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0: 네. 네 번째도 볼까요?
1: 네. 네 번째는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방법 위반입니다.
0: 아, 그래요?
1: 예를 들어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추월하거나 또는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봐서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됩니다.
0: 오, 이건 또 몰랐네요.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추월하다가 사고 나면 상해만 일어나도 이거는 또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1: 예, 보통 터널에서 앞지르기가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데 터널에서 가끔씩 앞지르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 예.
1: 만약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다, 사람 다치면 형사처벌됩니다. 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0: 그렇습니다. 네 번째까지 했고 다섯 번째는요?
1: 다섯 번째는 철거에서 만약에 보행자를 자동차로 치면 중과실로 인정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0: 예.
1: 항상 자동차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신호등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0: 맞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무면허 운전이네요.
1: 네.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또는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해서 이 형사처벌 대상

0: 이걸 예. 사고 부담금이라고 하거든요.
1: 사고 부담금.
0: 예, 결국에는 특정 중과실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손해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중가입된 운전자에게 부담금을 분담시킵니다.
1: 와, 그렇군요.
0: 그리고 신호 위반이나 주황성 침범 같은 중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는 진행되지
1: 네. 다만 예외적... 12대 중과실이면 처벌을 받는다 했잖아요. 네. 근데 보험금 지급하는 것도 뭐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이 되는데
0: 맞습니다.
1: 다만 나왔어요. 다만.
0: 다만. 다만 특정 중과실 사고에는 본인이 모두 다 부담해야 됩니다.
1: 와, 특정 중과실이 뭔지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약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예. 종합보험에 가입되다 하더라도 사실상 운전자가 보상액 전부를 떠안게 됩니다.
1: 보상은 일단 보험회사가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는
0: 예, 사고
1: 거네요.
0: 부담금 내세요 해서 그 보험 가입된 운전자에게 부담금을 분담시킵니다.
1: 와, 그렇군요.
0: 그리고 신호 위반이나 주황성 침범 같은 중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는 진행되지만 네. 사고 이후에 보험료 할증이 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1: 그 교통사고 담당 변호사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싶었는데 오늘 지금 여기서도 지금 다만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 대단하신 거네요.
0: 네, 교통사고가 좀 어렵습니다. 변호사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요.
1: 맞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안전운전입니다. 그것이 운전자한테도 또

0: 형법상 도주치 상체, 흔히 말하는 뺑소니.
1: 뺑소니, 네. 네.
0: 뺑소니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가중처벌되고 예. 두 번째 도주 행위는 뭐냐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사고 충격으로 차량 파편이 도로에 그 떨어져 있는데도 이제 2차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네. 그냥 도주해버리는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그 사고 충격으로 파편이 있으면 이걸 치우고 가야 되는데 예. 이걸 치우고 가지 않으면 사고 미조치로 처벌되고 세 번째가 말씀하신 주차장 뺑소니거든요.
1: 네.
0: 주차장 뺑소니는 흔히 물피 도주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주차장에서 우리가 주차하다가 상대 차량을 살짝 치웠어요. 이럴 경우에는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예. 또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도 않아서 처벌이 되지 않았는데 근데 이런 사고 워낙 많으니까 아파트에 주차하다가 상대방 콕 해놓고 이제 그냥 도망가는 경우 워낙 많아가지고 예. 2017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주차장 뺑소니 일명 물피 도주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1: 오,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주차된 차량을 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버리면 도주해버리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1: 예.
0: 보통 이런 물피 도주 자동 그 주차장 뺑소니는 12만 원 내외의 범칙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1: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나는 부딪힌 줄 몰랐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 수도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아파트 주차장의 CCTV나 그냥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차량 흔들림이나 운전자의 반응이 다 찍히거든요.
1: 아...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CCTV나 블랙박스를 보면 충격 후에 이제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충격된 부위를 살펴본다거나 뭐 만져본다거나 네. 이런 장면이 찍혀 있거나 또는 블랙박스 내에서 차량에 충격돼서 그 차량이 이제 흔들림이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1: 그렇겠죠.
0: 만약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아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자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대처법도 좀 알려주시죠.
0: 네. 고속도로에 사고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비트박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 뭐 북치기 박치기 그 네. 비트박스요.
0: 네. 고속도로 한번 운전해 보신 분.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

0: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주말 오후, 우리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보내보시는 것도 좋겠죠? 오늘은 국립국악원과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무대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서울에선 국립국악원의 대표 상설 공연이죠. 토요 명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중음악부터 민속음악, 무용, 창작국악 등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한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인데요. 5월 23일과 30일